수요 예배도 두 번이나 있고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 많은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니 골방 기도실도 있습니다. 예. 한번 작정하고 절박한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든지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요 순식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11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가 딱 쌓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작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많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한순간에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아니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가르셨어요.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소망이 있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꼭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절망스러운 그러한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띄우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네. 현재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너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극심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오늘 여기에 이 여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없는 것을 자꾸 보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자꾸 없고 안 되는 것만 보면 계속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남아있는 것에 그 속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은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기름 한 그릇 안에 어마어마한 기름이 있다는 걸 엘리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별것 아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 기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반대로 남에게 있는 것 자꾸 보게 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이건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한대의 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업가이면서 동기부여 강사인 이 도티 웰터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한번 강의를 가면 1억을 받아요.

대단한 강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감정을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이 도티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가장이지만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엄마가 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여 도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도티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한 남자분이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이 세탁소가 불안 가운데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세탁소 문도 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를 이렇게 경영하기 위해서 5천 달러라고 하는 돈을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기라는 것은 참 힘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동안 집에 살림만 하고 어린아이 둘만 이렇게 돌봤는데 이렇게 빚을 갚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고민하고 밤을 새우다시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한 번은 거울 앞에 딱 자기 모습을 봤어요. 23살,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누가 나를 과연 써줘야 될지 막막한 그러한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합니다.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이 도티는 어느 커피숍에 이게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 일을 또한 얻게 되었는데 하루 만에 말 그대로 해고당합니다. 그날 밤도 도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 나에게 기술 하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그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도티, 너는 장문 실력이 아주 뛰어나니까 우리 고등학교 신문에 이게 편집하는 일을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그 일을 맡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다 지났잖아요. 당장 생계 문제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그것은 나에게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에 그동안 그 전에 성경을 보았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여인이 그 기름 한 그릇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던 이 사건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이 한 그릇의 기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절박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하는데 한 줄기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춰집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입고 식탁으로 갑니다. 주방에. 거기에 휴지통에 볼드원 파크라고 하는 주간지가 거기에 하나 있는 거. 이것을 딱 펼쳤습니다. 거기에서 주간지를 펼쳤는데 그 광고란이 있잖아요. 이 광고라는 광고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과거에 편집했던 기술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광고 문안 하나를 샘플로 하나를 딱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밤새 새벽을 지나고 동이 트는 아침입니다. 도티는 옷을 차려입고 두 아들을 유모차에 싣고는 읍내에 있는 신문사를 향하여 갑니다. 신문사 입구에 어느 한 여인이 왜 왔느냐? 이 신문사에 도움을 주러 왔다니까 당신 필요 없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무실에서 한 남자분이 나오면서 오늘 이 도티가 이 남자분을 발견하고는 혹시 신문사 사장님이십니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 신문사에 광고를 좀 사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분이 아주 진지한 태도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티는 자기의 계획을 이 신문사 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문의 광고란을 도매 가격으로 이렇게 사들인 후에 광고주를 찾아서 내가 이 광고 문안을 써주고는 그 이익을 내가 받겠다. 그 대신 신문사는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불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는요, 도티가 정신없이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광고 문안이 굉장히 매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티에게 광고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도티는 말 그대로,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그는 빌려온 그릇이 바로 광고란입니다. 여기에 집에 있는 자기의 이 광고 문안을 거기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이 광고 문안을 거기에다가 쏟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5,000불의 빚도 갚게 되어지고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아주 유명한 글이 있는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실패라고요? 나는 실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것은 언제나 잠시 멈추게 하는 일시적인 장애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이렇게 또 교회 청소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주신 시간, 물질, 재능, 건강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예. 다윗은 물맷돌이 있었잖아요. 벳세다 언덕에 어린 아이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이 있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남은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봅시다. 네, 세 번째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있는지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함을 드러내고 순종할 때 풍성함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오늘 이 여인은 자기에게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약함을, 부족함을 정직하게 오늘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5장이 넘어가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옷을 벗고 나병을 이렇게 드러내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나는 남편이 다섯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낼 때 용서함이 있었단 말이죠. 예. 거짓말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지만 정직한 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오늘 그런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렇다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까지 건 뭘 하고 있냐 빈정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엘리사가 한 말을 즉각적으로 그는 순종을 합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추측을 해봐요. 야, 평소에 동네 사람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구나, 관계가 좋았구나라고 생각해요. 다 빌려왔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도움의 손길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엘리사의 말 그대로 영적인 권위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작동하는 거,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은 순종할수록 순종이 쉬워지는 거 아십니까? 순종이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순종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걸 오늘 그 여인은 가정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문구라서 소개합니다. 귀해라는 거대한 문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작은 경첩에 매달려 활짝 열린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해라는 거대한 문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작은 경첩에 매달려 활짝 열린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큰 기회의 문은요, 언제나 작아 보이는 그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경첩 알죠? 문에 붙은 경첩.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날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경첩 없으면요, 아무리 큰 거대한 문이라 하더라도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문을 준비해 두었다 하더라도 오늘 작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칼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문이 열린 거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딱 섰을 때에 출애굽의 문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리다 순종했을 때에 빈배가 가득 차는 기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요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문을 여는 경첩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작아 버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 야, 이건 내려놓으세요. 예. 이런, 여기에 여러분 한번 순종하는 그 하나의 작은 순종이 오늘 뭔가 이렇게 닫힌 그 문을 여는 하나님의 경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안다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자꾸 내 생각에는.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집사님들, 장로님 회사에 큰 회 가면은요, 이 기계가요, 1억짜리 막 큰 기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억대의 기계를 하더라도 전기 코드가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순종함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동네로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는 문을 딱 닫고는요, 그 기름 한 그릇을 빈 그릇에 부으면은 채워지고, 부으면은 채워지고,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의 숫자만큼 기름을 붓습니다. 예. 빌려온 여기에 빈 그릇의 숫자가 바로 순종의 숫자입니다. 순종하는

0: 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빈 문제가 하나님 베푸신 기적으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풍성하게 사는 걸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고의 절망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벌벌벌 떱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물리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 절망도 같이 죽은 거고 죽음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풍성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삶에서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함을 드러내고 순종할 때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적이랍니다. 여러분,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또 그냥 종교 활동처럼 예배 드리고 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주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면 문제가 뻥 터지면 그때 절박하게 찾아 그것이라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막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없는 거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둔 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늘 특히 올해 가정의 달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 모신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고 갈라지고 힘든 뭔가 단절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에 반드시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가정의 달 5월. 5월의 주일은 매 주일마다 특별한 별명이 있지요. 오늘은 어떤 주일인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을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 약속한 것처럼 스승의 주일을 맞아 여러분은 어떤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나요?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렸나요? 특별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표현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방금 들은 곡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세상의 많은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또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낡고 부서져 버리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하지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은 짧으면 30분, 1시간인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참되게 가르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학교, 학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번째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우리 선생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까요?

0: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평생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수의 복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잘 듣고 성구의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1: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0: 아멘. 여러분, 성구챈트를 잘 들어보았나요?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의 주소를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가복음 4장 20절 와, 여러분이 잘 듣고 기억했군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교회에서 들어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농부는 모든 씨앗이 좋은 땅에 잘 심겨져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 맺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날아가던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또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곳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요. 잘 자라 무성하게 되었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어요. 와, 정말 놀랍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로 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자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말,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잘 자라 열매 맺을 때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겠어요.

0: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1: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0: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 더욱 많아지겠지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성구를 챈트로 부르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암송하기로 해요.
1: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보시오.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코리의 주변은 6명의 사람이 숨어 살고 있었어요. 코리와 가족들은 식사 중에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의 습격을 대비한 훈련을 하기도 했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식사가 끝난 후 오씨는 다른 곳에 숨어있는 자신의 아내와 아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오씨는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내와 아이에게 천사를 보내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얼마 후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도 습격을 대비한 연습이었을까요? 친구들! 하지만 이번엔 연습이 아니었어요. 코리가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그 사실을 게슈타포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섯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슬아슬하게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게슈타포가 찾기 전에 안전하게 숨은 그들은 그곳에서 나흘 동안이나 있어야 했어요. 다행히도 네덜란드 경찰이 그들을 도와 다른 피난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사이렌이 울리던 그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체포되었어요. 게슈타포는 비밀의 방을 찾기 위해 집안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체포된 모든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날 쉬빙겐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리의 아버지는 체포된 지 열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코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코리 아버지는 구세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코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게슈타포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것은 영광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코리의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도록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놀리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속한 축구팀이 주일에 연습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연습 대신에 교회에 간다고 코치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고통받는 동안은 괴롭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작은 고통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천국은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아버지를 잃고 수감되어 있는 코리와 언니 베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샬롬 노래선교단의 주님의 시간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여호와만 참 하나님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을 유전하는 복된 가정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뭘 기념하십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올 한 달 내도록 집중하여서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에 대해서 기대하고 가정을 소망하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주를 믿음으로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내 가정이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다 누리는 그런 복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 소망하는 마음이 늘 한 1년 내도록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올 한 달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서 시작되어야겠죠. 우리 지난 주일까지 전도축제, 뉴라이프 전도축제를 지내는 동안 우리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 속에 살 때, 그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 속에 살 때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풍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여러분 이걸 계속 나누었어요. 그 연결된 관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연결된 관계, 이 관계가 뭐죠? 이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매일매일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받았어요? 붙잡으세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게 문제가 뭐죠?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문제가 뭐죠? 끊어져 버려서 그 관계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끊어져 버리면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전혀 은혜 없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는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은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신 분,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다시

끊어지지 않고 그 연결된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풍성한 은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오늘 가정의 달 이 예배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가정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 생명의 복을 나만 아니라 내 가정도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은 나하고 한 몸이니까, 우리 가족들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잘 걸어가던 청춘 남녀가 길가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쁜 처자, 멋진 청년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기를,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결정으로 시작되는 것, 세상은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한 기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남자죠, 남자들. 남자들 뭔가 다 모지랑이들이에요. 혼자 가만히 두니까 영 부족해, 영 모질라,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굽니까? 여자, 하와, 이브, 여자예요. 왜요? 서로 도움이 온전하게 되라고. 모질함이 없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아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또 있어요.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언제 완성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함으로 가정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완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그 부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가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최근의 경향,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으시기를,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명까지는 본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손해입니다. 세 명부터가 이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 가정, 한 가족됨, 거기까지 가정이 완성됩니다.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되었다 하는 건 온 가족을 의미합니다. 온 가정이, 모든 가족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든 삶, 여러분 이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절대로 결혼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고 자녀 놓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지만 결코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부모에게

위탁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서 자녀를 기를 때 양육할 때 그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 하시어서 뭐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대표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그거 같아요.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뭘 자녀에게 쏟아붓습니까? 자기의 물질을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자녀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이 사회에서 아주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는데 우리는 혼신을 기울여서 그 자녀의 양육을 책임집니다. 학원을 보냅니다. 열심히 학원 보내는 게 정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문제지. 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권면합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더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공급입니다. 물질의 공급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것,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자격과 내 자녀가 사회적인 자격, 사회적인 자질, 사회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열심히 서포트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키웁니까? 그것 이상으로 영적인 자격, 영적인 거룩, 영적인 훈련을 갖춰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그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넘치도록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받아가지고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급하고 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 부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 할 때, 믿음을 상속하고 유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아주 풍성한, 아주 풍부한 영적인 자산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풍족한 영적인 자산을 아주 놀랍도록 매일매일 같이 쌓아왔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산이 풍성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서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자녀에게 상속, 믿음을 상속해야지, 신앙을 유전해야지, 그러면서 그 삶은, 그 평소에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의 모습은 평소에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영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볼 때만 그렇습니까? 사람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어휴,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나 듣는 것뿐인데, 그러고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면,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면 그 자녀는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영적 신앙 상속을 포기해버릴 겁니다.
아휴, 내 부모처럼 믿을 바야. 차라리 때려치워야지. 그러고 말아요. 신앙상속을 포기했다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앙상속을 포기했다. 믿음을 유전받고 신앙을 상속받는 것, 물려받는 것을 포기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세상 사람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려면 내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열심,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산을 풍성하고도 풍족하게 내 삶 속에 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너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해라. 아주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뭘요?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네가 사는 날 동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저 뒤에 뭐라고 말씀,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본 그 일, 그것이 뭡니까?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저 멀리는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저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그럽니다. 좁게는 그들이 이내 경험했던 것, 저 불타는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계명, 곧 말씀 주시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용도가 뭐였을까요? 그게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살아갈 때 저 이방 나라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그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삼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내가 기억하고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네 아들들과 내 아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라. 무엇을요? 그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저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호렙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굽니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 날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텐데,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마음껏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삶이 온전히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그 삶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유전시켜야 합니다. 9절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은 그 부모의 신앙 경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경험하기도 전에 그 부모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의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전시켜야 합니다. 신앙은 그 부모의 말과 그의 삶으로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경험을, 우리의 은혜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단히 말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말해야 알아들어요. 말해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은데 말 안 하면 알아먹겠습니까? 말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신앙의 경험을, 내가 누리는 은혜의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삶을, 그 은혜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말한 대로 자라나고요.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가 보인 대로 살아갑니다. 뭐로 자라요? 부모의 말로. 부모의 말을 먹으며 자라요. 부모의 말한 대로 자라나고 부모가 보인 대로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우리 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낙오하지 마라. 세상에게 처지지 마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앞선 세상의 사람이 되라. 세상으로서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사람은

0: 잘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분히 우리 그렇게 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 얻는 것이 너무 급하다. 지금 학원 빼먹지 않는 것이 급하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는 아이들 많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보내는 것 급하다. 왜요? 시험이 앞에 닥쳐왔으니까. 그 시험 잘 쳐야 좋은 학교 가니까, 좋은 학교 가야 잘 먹고 이 사회에 잘 살 수 있으니까 급하다 급하다. 먼저 급한 건 세상의 지식을 갖추는 거다. 세상의 것 먼저 얻고 난 다음에, 세상의 것 먼저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남는 힘, 남는 여력, 남는 재능이 있으면 그때 그 시간, 그 재능을 하나님 아는 데 쓰고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해도 된다. 그래도 늦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자란 겁니다.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바치는 행동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행동입니다. 무서운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운 건 부모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까 봐. 하지만 반대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도록 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세상 무엇보다 급하고 어찌하든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말씀 안에 자라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말로 가르치더라도 자녀들은 그 말한 대로만,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본대로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이 보고 있다가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 신앙 교회의 섬김으로 그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늘 불평하느라고 소진다 한다면, 교회를 섬길 때 영 불평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디에 넣어두는지 아세요? 머리에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영적인 본능 속에 다 넣어두고 있다가, 거기에 담겨 있다가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들도 그 삶을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는데 그 인생을 소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신앙의 삶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나라 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모든 모습을 자신들의 영적인 본능에 담아두었다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0: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에브리비씨

안녕하세요. 주일 아침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의 백은동입니다. 5월 셋째 주일입니다. 한낮에는 제법 더워졌고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바람이 선선해서 옷차림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때입니다. 계절도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마움이 먼저 떠오르고 누군가에게는 미안함이나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쉽게 나가고 또 그 말이 오래 남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조금 복잡하다면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찬송 한 곡이 마음을 천천히 정리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첫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의 소란을 잠시 뒤로 하고 예배 앞에서 마음을 차분히 세워보는 찬송 내 평생 가는 길.

함께 들으신 찬송은 내 평생 가는 길이었습니다. 5월 셋째 주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지나고 스승의 날도 지나온 때입니다. 챙길 날들이 많았던 만큼 마음도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안부를 묻고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일은 귀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일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관계는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 더욱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데 표현이 서툴고 걱정해서 한 말인데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생각해서 말을 하지만 자녀는 간섭으로 듣고 자녀는 자기 마음을 말하고 싶지만 부모는 그것을 걱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시간이 다르니 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도 참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 스마트폰, 온라인 수업, 짧은 영상들까지. 어른들이 자랐던 세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해하려면 훈계보다 먼저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 보다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것. 그건 틀렸어? 보다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들어주는 것. 그런 대화가 아이들에게는 신뢰로 남습니다.

신앙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말보다 꾸준한 모습, 큰 설명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태도, 이런 작은 장면들이 오래 남습니다. 이번 한 주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덜 급하게 말하고 조금 더 오래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늘 충분하지는 않아도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은 귀합니다. 이어지는 찬송을 들으며 감사와 결단의 마음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는 찬송,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찬송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5월 셋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좋은 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툰 마음을 인정하고 다시 말을 건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가장 작은 말 한마디로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 하나 전해보면 어떨까요? 길고 멋진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 요즘 어때? 고마웠어. 그런 평범한 말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있고, 풀리지 않는 고민도 있고, 마음에 남은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의 예배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혼자 애쓰지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0: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유다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기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은 요셉의 기사를 이어가지 않고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유다를 비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정결함을 지킨 반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부도덕한 관계를 가진 것을 대비시킴으로써 요셉의 정결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다의 사건을 여기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의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38장에서 유다는 아주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훗날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의도적으로 지금은 이랬지만 나중에 이렇게 변화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다의 이야기를 앞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끼워넣기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저마다 의미 있는 설명들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유다의 신앙적 실패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37장에서 도단에서 동생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판 사건 그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유다는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여기 떠났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오늘 떠났다는 이 말은 관계적 도덕적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그 형제들부터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옆 동네로 이사를 갔다,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유다는 그 형제들과 마음이 삐끄러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라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여기 가까이 했다는 이 말은 그냥 가서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의도적으로 아둘람 사람 히람 가까이 가서 그와 친밀하게 교제했다. 이것을 여러분 종합해보면 지금 유다는 의도적으로 그 형제들과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사람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교제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유다는 그 형제를 떠났을까? 왜 유다는 그 형제들과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단순히 거리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졌고 그리고 이방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자리로 왜 유다가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놓고 종합적으로 전후 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도 이 유다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창세기 37장에서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을 때에 형제들이 다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동생의 피를 흘린 것보다는 우리 동생을 그냥 저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팔아버리자, 유다가 제안했을 때 형제들은 오케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은 20을 받고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형제들이 다 잘했다. 어쩌면 형제들 중에서 유다, 너 아주 아이디어가 기발한데? 그러면서 어쩌면 일이 잘 됐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이게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내밀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 채색옷이 요셉의 것인 줄 알고 얼마나 애통해하고 아파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요셉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통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야곱의 생활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제 내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어쩌면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그냥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제는 내 아들 요셉이, 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으니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살아서 못하랴,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순간, 요셉 야곱의 아들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야,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슬퍼하실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그 원망과 비난의 눈초리가 자연스럽게 유다에게로 향했던 겁니다. 유다, 네가 팔자고 했잖아. 네가 팔자고 해서 팔았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버렸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놓고 만일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부터 은근히 저 이야기를 왜 그때 저 사람이 꺼낸 거 아니야? 괜히 그 이야기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 그 일을 하자고 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원망이 오롯이 솔릴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죠? 다 좋다고 해서 시작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그렇게 몰아가게 되는, 뭐 우리가 오늘 정치를 봐도 그렇고 직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일을 누가 처음 하자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일을 처음 꺼낸 사람들에게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종종 양비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중간에 있다가,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좀 생기고 일이 잘못되면 당신은 이게 틀린 거야, 당신도 이게 틀린 거야. 여러분,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정작 본인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문제라니까, 저게 문제라니까, 그러면서 모든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쏘아 넘기는, 이게 바로 양비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들이 잘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쭉 여러분들도 오래 했고 저도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해봤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가족 공동체로부터 떠났고 하나님과도 멀어졌고 이방 사람과 그 가까이 지내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원인이 있었음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신앙적 실패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훗날에 하나님은 율법에서 가난 사람들과의 혼인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아니, 훗날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이들을 보면 그들은 며느리를 구할 때에 가난 여인을 며느리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을 멀리 800km나 떨어진 메소보다미아 자기의 고향 갈대 우르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 구해오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야곱을 그의 외삼촌 집 라반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그렇게 먼 곳까지 보냈던 이유는 바로 가까이 있는 가나안의 여인들은 이미 우상에 그들은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형제들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그 가난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거기서 가난 사람 수아의 딸을 마음에 품고 그와 혼인을 하게 되는, 그냥 그와 동침을 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유다가 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신앙적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사람들부터 원하지 않는 비난과 원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원망과 비난을 들으면 아, 더 이상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교회가 아니다,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비록 비난과 원망을 들을지라도 꿋꿋이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가까운 진해의 웅천 출신인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분이시죠.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산정연교회에 담임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 고당 조만식 장로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그때 오산학교 학생일 때에 그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산정여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제는 제자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때 교장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지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배에 지각하면 말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혹시 좀 지각하신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뭐 예배 중에 가능한 한 저는 말하는 거를 뭐 이래 별로 그러면 예배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하는데 잘 안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자리에서 장로님 거기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 지각을 하셨냐 이거죠. 예.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저게 내 제자였는데 교회 와서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 서성, 이 교회 장로를 이렇게 면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내는 데서 이렇게 면박을 줄 수 있나?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거기에 선체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 이놈 한번 두고 보자 그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의 제자였지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 세워주셔 깍듯하게 그를 모시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원망의 눈초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비단을 받으면 그것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입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비난받고 원망받고 오해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같은 곳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은 그냥 걸쩍한데 실제로 그 속에는 교활함이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바울을 얼마나 비난으로 몰아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기분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분으로 교회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다니셨습니다. 공장 같은 그런 제조업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이분은 워낙 성실한 분이셔서 아침 일찍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찍 나가서 회사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매일 하루의 일과에 임하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에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CCTV가 있어서 다 돌려보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 다 밝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것이 없어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일 일찍 출근한 저 사람이 의심스럽다 이러면서 모든 의심과 모든 비난의 눈길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애매하게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진짜 마음이 괴롭죠. 당장 막 회사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러나 그만둬버리면 그거 봐라 도둑이 집을 지린다고 그러니까 지가 그만뒀지 그러면서 그 문제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비난과 원망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그래도 참아내면서 꾸역꾸역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 그래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이전처럼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둑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이 조그마한 중소기업 이
제조업 공장을 하든

이 사장님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경영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데 내게 물려줄 자식이 없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을 불러서 내가 그동안 당신을 지켜보니 당신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나 대신 당신이 경영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경영 일체를 그분에게 맡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비난받을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공동체를 쉽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형제들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원망의 눈초리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형제들부터 떠나 신앙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러 교제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신앙의 타락의 길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38장의 첫 번째로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유다였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수아 사람의 딸을 통해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을 위하여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엘이 죽고 나자 그의 며느리 다말을 그의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적 관계는 같지만 사정은 밖으로 해버리는 이게 일종의 피임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나니즘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역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이라고는 셀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두 아들이 죽고 나자 유다가 이제 잘못하던 아들 세 놈이 있는데 마지막 저 막내까지 죽을 줄 모른다. 그래 생각해서 그 며느리 다말에게 너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크면 너에게로 주마. 그리고는 여러분 다말을 그의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말은 유다가 점잖게 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사실은 다말 그의 며느리 다말을 그의 친정으로 쫓아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사취수제도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고대 근동에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리고 히타이트 아시리아 법 이런 데 보면 이미 이 계대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그게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록 훗날이지만 율법으로 규정된 것을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옳게 여기셨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대결혼 형사취소제도는 가문의 제도, 가문의 대를 잇는 제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실제 내용은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를 구제와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어떤 의미에서 구제와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 그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연약한 형수

예수를 보호하는 어떤 면에서 사랑과 구제의 실제적인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을 어긋나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내 아들 셀라가 중요하지, 그 며느리 다말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너와는 끝이야. 더 이상 우리는 너와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새끼 보호할 거야. 이게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은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비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약함을 품고 그를 진정으로 도우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그를 진정으로 도우려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서도 사람들은 아주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고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이 진짜 못됐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바로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의 연약과 고통을 품고 진정으로 그를 도와주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좋은 신앙이고 아버지를 닮은 신앙이지, 자기 혼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실제로 순종해보면 손해를 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룻기 같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외에 보아스보다 더 앞선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 물어오고 주고 싶지만 그런 나보다 더 앞선 자가 있다.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 다음 순서가 내다. 그러면서 성문에서 장로를 앉혀놓고 그를 지나가는 그를 붙들고, 네가 모압에서 돌아온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을 위해서 그 기업을 물러줄 자가 너인데 네가 그렇게 권리를 행사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돈 들여서 땅 사주고 다시 밭 사주고 그래서 그 이름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어간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내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아스가 그의 기업을 물러줍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룻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왕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를 이어가는 이방의 룻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분명히 손해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아,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손을 만지작 하다가 아이고만 주지 말자, 이거 뭐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이 당장 급하면 우리가 줘야지. 그러면 내 주머니는 빕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단순한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 끼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는 그 부모된 의인의 자식들의 부모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이웃에게 구워주고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돈을 자꾸 계산합니다. 이거 없으면 뭘, 이것만 있어도 내가 더 할 건데, 이거 있으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11조를 뭐 5만 원, 10만 원 내는 건 그래도 좀 쉬울 수 있지만 11조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 그게 내 가정에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세고 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웃을 굳이 해 말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평생 가난을 면치를 못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는 바로 이런 면에서 그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의 말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 보호하는 일에 오늘 유다는 실패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유다, 여러분, 신앙적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씀이 어긋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유다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있는 그 조상으로, 유다를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훗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유다가 그러면 오늘 그 이후에 삶이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아내가 죽자 그가 양털 깎는 자에게로 내려갔다가 창녀로 변장하고 에나임 문 곁에 앉아있는 다말을 결국 그런 범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습니다. 여기 웬 창녀가 있네. 아내는 죽고,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 창녀와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이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야, 창세기 38장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이런 거 좀 쪽팔리는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이 기독교 봐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를 낳았다 한다, 이거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성경 이런 내용은 좀 하나님께 좀 가려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여기 기록에 뒀을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버젓이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회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변장하고 유다와 동침하기 전에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죠. 당신의 담보물을 다오. 그래서 뭘 줄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동침하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여러분 유다가 듣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어디 이런 추저온 짓을 해? 내가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디 누구를 만나서 아이를 가졌어? 당장 죽여야 돼.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불같이 내면서 그의 며느리로 내려옵니다. 다말을 당장 끌어내라.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자 사람들이 다말을 끌고 갈 때에 다말이 담보물을 내보이면서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부터 제가 잉태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유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같았으면 이

유다의 상황이라면 모른 채 했을 것입니다. 저건 내가 아니야. 나는 저건 몰라. 여러분 아무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다윗 유다의 것인 줄 누가 확정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지문 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저거 몰라. 시침이를 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시침이 되면 바로 다말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부터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담보물을 보는 순간 여러분 유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했던 말이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다말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 모든 잘못의 죄가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은 거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회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선자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있는 모든 걸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놓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죄를 변명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죄질로 보면요 다윗이 훨씬 나쁩니다. 훨씬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셨던 이유는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 안에 존경받는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실 때에 여러분 이 한경직 목사님은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에 제가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일제 때 제가 신사참배한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서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훗날 유다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있을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갈 때 거기에 유다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 때에 요셉이 당신들의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염탐하지 않는 첩자 간첩이 안 줄 알겠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야곱이 안 된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 절대로 안 된다. 그때 여러분 유다가 났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을 돌아 데리고 갔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억류하려고 하자 44장에 가면 여러분 유다가 다시 요셉에 가서

내 동생을 돌려보내시고 저를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내 동생은 돌려보내고 저를 이 애굽 땅의 종으로 남겨달라. 여러분, 과거에는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선 이것이 바로 유다의 회개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유다의 부족과 허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부족함은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는 언약의 계승자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시시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비난의 원망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유다처럼 여러분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38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유다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비록 신앙적으로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며느리를 옹호하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함으로 주께서 그를 다시 언약의 후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모든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비록 신앙적 실패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은

0: 미련한 행동들을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입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유다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이제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이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거중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묵상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변화의 용광로가 됩니다. 홀로 있는 광야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거짓 자아의 착각에 얽매일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셔서 세상의 세 가지 강박의 유혹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순응이고요. 뛰어내리라는 허세였으며 이 모든 왕국들을 너에게 주리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정체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고요. 홀로 거함은 큰 싸움과 큰 만남의 자리입니다. 즉 거짓자의 강박들과 싸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새로운 자아의 실체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로 거함 속에서는 나의 버팀목들이 제거되고요. 얘기할 친구도 전화할 곳도 없게 됩니다. 그때의 과업은 나의 홀로 거함 속에서 견뎌내고 나의 방에 머물러 나를 유혹하는 모든 방문자들이 내 문을 두드리다 지쳐서 나를 혼자 놔두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거함 속에 계십니까?

네, 오늘의 첫 곡, 소리엘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 하일리 나우엔의 묵상글을 나눴는데요. 홀로 있는 시간은 변화의 용광로가 된다고요. 홀로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머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정말 고독한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유혹이나 시련을 용광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내면과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여쭈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어진 두 곡의 찬양은 나무엔과 이민섭의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박종호의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듣고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기도를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지요. 사랑하는 주님,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인기 있지 않으면 별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들을 우리 안에서 잠재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인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는 이 음성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가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오며 가며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어른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만나면, 어머님들 만나면 또 한번 인사도 한번 드리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참된 아버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0: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십계명의 서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일계명을 읽어주시고 그 이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0: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0: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0: 내 생명이 길리라.
1: 제6은 살인하지 말라.
0: 제7은 간음하지 말라.
1: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0: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0: 아멘. 아멘.
1: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사 이토록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며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릴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아버지의 약속인 첫 계명임을 확인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섭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서로 간의 경쟁이 없게 하시고 우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이 없는 교회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온 민족이 하나 되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로 성장하게 하소서. 지금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생존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주시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사역으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얼음이 없도록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이 시간 몸이 아파 이 자리를 삼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때가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기룡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리 위에 축복하여 주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항상 가장 낮은 자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페이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 기간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앞서 소개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 교단의 총회교육원의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잘 알다시피 총회교육원은 저희 교단의 교육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우리 뭐 아이들 교재나 우리 성도님들 큐티 교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교육 그런 프로그램과 자료를 만드는 곳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규룡 목사입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오늘 읽힌 세볼까요? 보면 봄이 되면은 과일이 참 많이 나오지요. 어떤 과일이 나오지요? 딸기도 나오고 보면 토마토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는데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잘 익은 참외와 같습니다. 딸기와 같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어울리는 과일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을 보니 잘 익은 토마토와 같습니다. 참외와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노사연 씨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노래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익어갈까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들면 들수록 우리의 주름이 주어지지만은 사실은 그 주름보다 더 큰 예수님이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누굴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을 보시고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시작.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오늘 이 아침에는 진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바라는 소원은 단 한 가지겠죠.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더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경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주 여러분들이 산 가운데에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중요한 선택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은데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지요. 누구나가 있죠.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아이와 여러분 손자들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름을 말하면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꽤나 많으신데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좀 피곤하지요. 여러분들 70이 넘어서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거짓말도 한번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요. 조금 아브라함을 닮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기는 좀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삭, 나는 이삭처럼 살고 싶어요.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없네요. 보면 이삭은 어떻지요? 보면 아빠가 100살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애가 힘이 없어요. 늘 우물 파면 빼앗기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는 야곱처럼 살고 싶다. 야곱. 아무도 없네요. 예. 야곱은 어떻죠? 뭔가 사기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속일 것 같은. 보면 야곱은 좋아하긴 하지만 될까요? 닮고 싶은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내 아이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실까요? 예, 요셉은 참 많습니다. 왜요? 애가 좀 고생을 합니다. 10대에 고생을 좀 하지만 어떻게 하지요? 몇 살에 총리가 되지요?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몇 살까지? 110세까지 80년간을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처럼? 요셉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이가 내 손자가 요셉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셉,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침에 요셉이 가졌던 지혜, 요셉이 가졌던 지위, 요셉이 가졌던 재산이 아니라 요셉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요셉이 왜 그렇게 힘을 얻었는가,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요셉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이 가졌던 그 힘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2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요셉처럼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힘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자, 요셉이 어떤 힘을 입었다고요? 한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빨간색 시작.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산을 힘입니다. 앞에 23절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서 수많은 화살들이 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가 무슨 힘으로 이것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힘으로 이겨냈다고요? 자, 짧게 하면 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팀 이 기호가 어떤 기호죠? 크레센도입니다. 뜻이 뭡니까? 점점 더 힘차게,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풍성하게.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크레센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0대에 꿈을 꾸지 마시게 하지요.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점점 커지는, 그것이 점점 넓어지는, 그것이 점점 힘차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많은 오늘 아침에 오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인생일까요?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기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가 어떤 기호지요? 디크레센도입니다. 뜻이 뭐죠? 점점 약하게, 점점 힘없게, 점점 보면 덜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여자분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지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처녀 시절이요. 제가 처녀 시절에는요, 철화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도 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까? 하면 언제라고 말할까요? 언제지요? 군대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군대 시절.
제가 군대 시절 때에 대한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야기 쭉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될까요? 지금이지요.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런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기호 가운데에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들이 어떤 기호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크레센도입니까? 디크레센도입니까? 크게 한번 해볼까요? 어떤 기호지요? 크레센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처럼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천지창조는 창세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얼마나 기록되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14장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단 한 장에 요약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유지요? 나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남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들 가운데에 그 아이가 그 손자가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선택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요셉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선택하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네 인생 가운데에 누가 왕인지 바른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에 요셉은 단 한 번도 내가 나의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삶의 자리에 누가 왕인지를 그가 명확하게 알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하실 때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를 죽인 것이 가장 큰 죄라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고요. 가장 큰 죄는 뭐죠? 그렇죠. 내 마음에 왕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것?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누가 들어가는 거요?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죄지요? 원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뭘 했지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늘 하나님이 왕되어 갔던 그 자리에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인류가 가졌던 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시금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둘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문제는 뭐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에 은혜가 없을까요? 왜 내 삶 가운데에 변화가 없을까요? 그는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내가 왕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그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것을 갖다 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내가 왕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요셉 같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누가 왕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인생의 참다운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뭘 선택하라고요?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였죠? 꿈쟁이였습니다.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도 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꿔야 될 바른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첫 번째 꿈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빗대어서 끌어와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야망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양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꿈을 꾸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한 장만 넘기셔서요. 50장을 펴보시고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꿈이 뭐라고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에 나이에 뭘 가지고 가라고요? 해골을 가지고 가서 어느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여러분들 어떤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지요? 열심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예, 출애굽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누구의 해골을 가지고 갔을까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갑니다. 무려 400년 뒤에 일어날 일,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아이에게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인생의 참된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바른 꿈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선택해야 될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삶에 어떤 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봤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용하는 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지금 처한 상황. 둘째, 시작. 지금 나의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만나보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지요? 나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고 누가 사기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남 탓으로 늘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힘든 일 가운데에 보면 탓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요. 나의 기분이지요. 오늘 아침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감정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집사님 오늘 화장이 좀 떴네요. 예, 그 한마디 어떻게 하죠? 기분이 팍 나빠집니다. 말씀이고 찬양이고 다 들리지 않습니다. 화장이 떴다, 화장이 떴다. 이 단어만 기억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술을 먹을까요? 기분 좋아서 술 먹고 기분 나빠서 술 먹고 뭐요? 그와 같이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처한 상황이나 기분대로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흔히 다 알다시피 어떻게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끌려가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아볼 거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뭐가 됐죠? 그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좀 팔자가 펴지나 싶어서 될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밤마다 누가 부르죠?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부릅니다. 요셉! 요셉! 하고 부르죠.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부르니까 갔습니다. 어떻게 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왕의 감옥으로 끌게 됩니다.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죄도 짓지 않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기분이 어떻지요? 지금 정말 기분이 엄청 나쁘지요.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소리를 지르고 벽에 머리를 박고 그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지냈더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뭐죠?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몇 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뭐라고요?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110세 때까지 정권이 3번 바뀝니다. 한번 바뀌고 두번 바뀌고 세번 바뀌는데 불구하고 그가 총리직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그와 처한 상황이나 기분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틀로 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삶의 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기분이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 같은 생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같이 내 삶의 틀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가장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면 이분입니다. 빌 윌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매주 4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시네요. 4만 명입니다. 4만 명.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12살 때에 보면 엄마와 함께 뉴욕의 한 중심가로 가게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조금 이따 올 테니까 이 자리 가만히 있어야 돼 하고 엄마가 떠나버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엄마가 오지 않아요. 이 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아,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었지요?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 윌슨 목사님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와 같은 아이들, 나와 같이 버려진 아이들, 나와 같이 정말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결심을 하고 지금 나이가 7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고신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과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과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지요? 했더니 목사님, 목사님도 가끔 가다가 오면 그 빈민가에 들어가기 싫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보면 질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그 빈민가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총을 두 번 맞았습니다. 벽돌로 보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기절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총 맞은 자리, 나를 기절시켰던 그 자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 같으면 뭐예요? 가기도 싫던데 이 목사님은 매일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이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날이 있지요. 그런 날이 올 때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기분이 내 사명을 앞서가지 않게 하라. 예, 내 기분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뭐라고요? 앞서가지 않게 하라고 그 말을 되뇌이면서 그 자리로 다시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틀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틀이 될 때에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라고요? 바른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이지요? 건전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건전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난감을 돌리고 선풍기를 돌리고 뭐 그런지 후레쉬를 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건전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방전이 돼가지고 주일날 옵니다. 그리고 설교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 충전을 합니다. 언제 이것이 방전이 될까요?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자, 어느 요일에 방전이 일어나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방전이 일어나죠? 자, 언제, 제 질문이 어렵나요? 자, 언제 방전이 일어납니까? 방전이 언제 일어나죠? 어느 요일에? 수요일쯤 갑니까? 예,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보통 언제 방전이 일어나죠? 주일 저녁이 되면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될까요?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충전했다가 또 방전되었다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을 건전제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생이죠? 송전탑 인생입니다.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엄청나게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전기가 어떻게 하죠? 송전탑을 통해서 마을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송전탑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이 어떻게 하죠? 요셉을 통하여서 보면 애굽으로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년의 풍년 때에 그가 곡식을 거두어 들고 어떻게 하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내 혼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송전탑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까요? 초등학교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아빠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진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빌리 선데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리 선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변할까라고 할 때에 진짜 실패하는 이유는 뭐죠? 재능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내가 결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 아이와 내 손자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 기억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네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죠? 보면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틀이 되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합치면 뭐죠? 왕 꿈 틀 힘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왕 꿈 틀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왕 꿈 틀이를 준비했습니다. 예. 나가실 때 보면 왕 꿈 틀이를 하나씩 받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젤리를 사줄 때 어떤 젤리를 사줘야 되죠? 왕꿈틀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리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자들이 왔을 때 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잘 들어라. 요셉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왕꿈틀이가 돼야 돼. 하나님을 내 삶의 뭐 왕으로 모셔야 돼.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 너의 삶의 틀이 돼야 돼.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요? 너가 뭐? 왕꿈틀이가 돼야 돼. 이렇게 손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봉해서 할까요? 왕꿈틀이 되시다. 시작!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참 꿈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손자들이 요셉 같은 인생,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가지 사랑과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선택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가음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영민입니다. 무튼 예전 기억 한 조각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우리 곁에는 사람 냄새에 가득했던 인간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유별난 이웃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세상엔 별난 사람도 많고 저마다의 사연도 깊구나 하며 무릎을 치곤 했습니다. 그 곁에는 또 다른 풍경의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소위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거머쥔 이들이 나와서 자신의 승전거를 올리던 시간이었죠. 그 두 프로그램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린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 인간이란 저렇게 복잡되며 살다가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이름들을 거꾸로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화려한 명예를 쫓고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 같은 불을 얻으려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야말로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시대 아닐까요? 썩어 없어질 가치를 위해 오늘을 소진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기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기꺼이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삶,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낮은 곳을 향해 손을 뻗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 걸음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성공시대일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라는 인간시대 속에서 헛된 성공을 향해 다른질 치며 마음을 앓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부터 먼저 진정한 성공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당당히 가슴에 품고 우리 주변의 길 잃은 인간 시대의 주인공들에게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를 흘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 먼저 들으시던데요.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원에이 싱어즈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화려한 무대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가장 빛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인간 시대의 치열한 전장으로 나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야 하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세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성공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참 짧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확인해야 할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안부입니다. 세상의 불을 쫓느라 정작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요?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을 들으면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들으실 곡은요, 창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크룩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렇게 세 곡 연속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내일부터 다시 치열한 인간시대의 생존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

아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이 매긴 몸값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죽음까지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유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며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승리의 주일, 그리고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무엔의 부른받아 나서는 이 몸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으로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은 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아픈 곳을 말하면서 그 말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지요.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을 아끼며 침묵을 하지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생각이 적은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생각 없이 하곤 합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확실한 이야기도 아닌 추측만을 가지고 말을 만들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의 힘을 도두어주는 그런 말을 나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드러내는 말보다는 밝은 미소로 침묵으로 조용한 물이 깊은 것처럼 깊이 있는 말로 충분히 사랑과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요. 그럼 오늘 찬양의 숲 첫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찬양 성경책 두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이 즉위하고 처음에는 부친의 좋은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으로 늘 기도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각종 편리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부요한 국가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성하여질 때 그는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문둥병이 바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으로 죽게 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두 곡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숲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성공한다 싶을 때 더욱 조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자신이 계획한 삶에서 실패하게 되겠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칭찬받고 있다 싶을 때 우쭐대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겸손하고 공손하게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주의 날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공손하고 온화하였다면 내일 맞이할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노예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노예값을 지불하고 주인이 해방시켜 주어야만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장 무서운 병은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서 병든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고요. 70년간 바벨론 포로였으며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열등의식 등으로 많은 것에 얽매어 살아갑니다. 본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것의 노예로 끌려다니게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용서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자유함으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돌멩이를 맞은 사람은 많은데 돌멩이를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죄하려 했던 내 손에 들려있는 돌멩이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마음의 죄가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자유함으로 찾아오십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과 우리말 찬양으로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인생이 신비로운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참된 용서의 체험입니다. 한 여인이 욕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이 향유는 노동자가 1년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살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의 낭비에 대해서 제자들은 많은 반감을 가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용서에 감사하는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죄가 사해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평가하는데 낭비라든가 사치라는 단어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죄사함 아닐까요? 이것은 구원과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죠.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내 죄가 더 가볍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바로 죄인이다 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이죠. 찬양 아버지 품으로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대답하시죠. 그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다시 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하지요. 예수님은 다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인이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끝없는 사랑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긍휼을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긍휼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긍휼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야,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아기를 낳을까?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야,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고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일생은 너무나 복된 인생이고 우리의 처음과 모든 과정과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의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인데 이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기도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을 했는데 상둥이가 뱃속에 있은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았는데 그 당시 어떻게 상둥이인 줄 아느냐.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이단엽적이 하고 싸우는지, 얼마나 배 안에서 이 둘이가 싸우는지 리브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야,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특별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신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했는데 이 두 상둥이가 막 자라오면서 애서는 몸에 막 털이 부실부실 나가지고 남자 와 그럼 와 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야곱은 매끈해가지고 집에서 팥죽 끼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애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어머니가 좋아하고 아 이렇게 너무나 성격이 다른 이 두 아들이 자라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침침하게 되어서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때인데 이 이삭이 상둥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내가 유산을 남겨주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아버지는 에스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를 불렀습니다. 에스야 오늘 네가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멋진 요리를 별미를 해가지고 오느라 오늘 내가 너를 축복을 해주고 내게 모든 유산을 주겠다. 그러니 에서가 내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활을 들고 달려나갔어요. 이 이야기를 부엌에서 들었던 어머니가 아니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랬는데 저 영감탱이가 미쳤냐 이래가지고는 야곱아 빨리 오더라. 야곱을 불러가 야곱아 큰일 났다. 오늘 아버지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에서가 지금 짐승을 잡으러 갔는데 에서가 사슴을 맞는 백발백중인데 내가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테니까 너는 빨리 가가지고 형처럼 형의 옷을 입고 막 형은 털이 부슬부슬하니까 염소 그 털 있잖아 그걸 막 빨리빨리 붙여가지고 목소리도 형처럼 목소리를 이래 해가지고 빨리빨리 오느라 이래가지고 형이 오기 전에 어머니하고 동생 야곱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들어와서 아버님 왔습니다. 네 목소리가 왜 그러냐 찬양하다가 목이 새가지고 네 우리 아들 맞냐 하면서 막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같은데 옷의 냄새를 보니까 큰아들 에서가 맞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한테 모든 축복과 유산을 공식적으로 다 물려쳐버렸어요.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에서가 야 오늘 드디어 내가 장자가 되는구나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까 뭐 뱃속에 있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우리 아버지 봐봐 그러면서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왔더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무슨 소리냐 불자 에서가 에서 하고 갔는데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왔는데 그때야 이 작은 아들이 엄마하고 작전을 세워서 문제 유산을 다 받았다는 걸 알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돌아갈지 있는데 돌아가면 이 야곱 이놈을 찢어 죽여버릴 거다 이놈의 자식아 막 하면서 울면서 분노를 하니까 그때야 이 아버지와 엄마가 야 심각하구나 이거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에서의 화가 좀 내려앉을 때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외갓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형의 그런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저 먼 외갓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서 외삼촌 집에 도착.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이 야곱이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야곱이 딱 보니까 야 첫째 딸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고 아 둘째 딸은 아주 이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둘째 딸도 야곱을 보고는 좋아가지고 이들이 서로 예찬이와 경선이처럼 사랑을 하게 된 거야. 그래 그 당시에는 결혼하려고 하면은 지참금도 있어야 되고 지참금이 없으면 소나 낙타나 이 말을 막 갖다 줘야 되는데 야곱은 돈만 와가지고 아무 재산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작은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을 공짜로 일해주면은 결혼식에 줄게. 그래서 야곱이 이 라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일을 해주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고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불도 없고 해가지고 장막에서 낮에는 결혼 예식을 해가지고 저녁에 막 장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전혀 마음에 1% 없었던 큰딸이 자기 신방에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 내가 둘째 딸하고 결혼한다고 했지 누가 첫째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우리 동네는 이 마을의 풍습은 큰딸을 주고 둘째 딸을 그렇게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네. 정말로 우리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 동안 더 일하면 둘째 딸도 주지. 이래가지고 야곱이 14년을 일해주고 둘째 딸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딸 레아와 작은 딸 라헬은 자매 지간이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창세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사랑하지 않던 리아는 막 잠만 자면 아가 수술 나오는데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은 아무리 잠을 자도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째가 와가지고 여보 나한테도 안아줘야지 이랬더니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어떻게 안 놓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자매가 여종이 있었는데 그럼 여종도 그러면은 여종이 애 낳으면 넷 그러니까 여종하고 또 아내를 주고 또 큰 또 여종을 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집안에는 야곱은 하나인데 부인이 네 명이나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아들 12명과 딸 하나를 낳아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삶에는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속였는지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였잖아요.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 사기꾼 야곱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외삼촌은요 야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둘째 딸 준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첫째 딸 주고 그리고 임금을 10번이나 더 속이고 나중에는 자기 딸들도 속이고 나중에는 또 자기 딸들도 아버지 속이고 이 집안이 막 엉망진창 막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떠나오다가 하나 있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들은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자 이래가지고 할례를 받다가 남자들이 전부 다 다리를 쩍쩍 불려가지고 여기에 컵 하나 달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리 불리고 다닐 때 그때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사람 다 때려 죽인 거야. 아, 그러니까 도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는 가출해서 이방 여인을 결혼으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이 형제들은 다 어머니 4명을 통해서 13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반복하다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저 꿈쟁이 요셉을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나라에 돈 받고 팔아버리는 야 인심

의심의 부분들, 살인자, 성추행, 온갖 것들이 이 집안에서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는 정의라든지 옳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없는 완전히 막장 중에 막장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기꾼 야곱과 그 집안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런 집안이 있으면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전부 다 거짓말하고 속인 죄악을 가지고 전부 다 송두리째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다 넣어야 돼요. 이 열두 아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막장인 집안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들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형을 피해서 저 외삼촌 집에 개나리 뽑지 많아지고 도망가는 그 야곱이 잠을 자면서 해는 넘어가고 외삼촌 집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강도 만들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 그때에 꿈속에 나타났죠. 꿈속에 창세기 28장 10절에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베개를,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게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우와, 이 사기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죽여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야 놈의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지켜줄 거야. 막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보니까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 나도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짜로 일만 해주겠습니까? 했더니, 네 원하는 거 한번 해봐봐. 예. 양은 90% 이상이 다 흰 양이나 흰 염소가 나타나고 얼룩덜룩한 거는 몇 명 안 나타나는데 얼룩덜룩한 것들은 다 내 거 하고 내가 양을 쳐주고 나머지 흰 양들은 다 외삼촌이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아이고 야곱이 바보 천치네. 어? 얼룩덜룩이는 5%도 안 나. 다 흰 거 아니면 까만 거야. 그래. 야곱은 일 잘하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양이 태어날 때마다 얼룩덜룩한 점박이들만 태어나는 거야. 비실비실한 것들은 흰색이나 까만색으로 태어나고. 아니, 어떻게 그 야곱이 도망간데 그 거짓말쟁이가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기적적으로 복을 입혀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하도 외삼촌이 야곱을 열 번이나 속이고 그래 하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그 네 명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막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이 알았어. 야곱아, 객서라, 내 이놈 자식 잘됐다. 너 재산 다 내려놓아라. 너를 죽여버리고 우리 딸들까지 해수하고 짐승들 다 해수하겠다 하면서 외삼촌이 군대를 이끌고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은 거야. 7일 동안 달려와서 야곱을 딱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야곱은 너는 백다귀도 못 칠고 죽여버릴 거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창세기 3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하고 또 쫓아온 지 다 합치면 7일인데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외삼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 야곱에 대해서 뭐 옳건 안 옳건 말 한마디 하면 너 죽는 거야. 꿈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삼촌한테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이 외삼촌이 야곱을 막

죽여버리고 그 많은 제자들을 다 해소하려고 했는데 꿈에 생생하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네가 야곱이 옳고 그러고 하는 야곱한테 한마디 하면 죽어. 이 말 때문에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나서 야곱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가지. 이야기하고 가서 더 많이 줄 건데 왜 그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곱을 이 못된 야곱을.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형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보냈더니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건드리고 온대. 군인 400명을 왜? 죽었구나 이거. 아니 동생을 20년이 지난 동생을 정말로 바로 맞아줄 것 같으면은 자기 혼자 오든지 몇 명 올 건데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다 사람들 피진 다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너무 답답해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이 군대 400명을 끌고 온답니다. 우리 형에서 덜 부실부실하고 와 나 죽었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야곱을 딱 잡는데 야곱이 아 이게 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 줄 알고 막 씨름을 딱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곱을 잡아가지고 막 씨름을 다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1번 하나님, 2번 야곱, 누구?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 야곱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내가 졌다 졌다 졌다 네 이름이 뭐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마른 발 뒤꿈치를 잡아온 것이 그 뜻이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남의 뛰어갈 때 발 탁 그다가 팩 잡아지게 하는 이런 못된 놈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야곱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아 졌다 졌다 내 씨름 졌다. 너 이름을 얘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름을 또 붙여준 거야. 하나님은 그 야곱하고 씨름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이고 내가 졌다 졌다 졌다 이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 안에 졌다 네 이름을 얘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 하나님도 막 야곱을 자꾸 막 쇼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제가 시간이 지나서 말을 다 못하지만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야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네. 어떻게 저런 도둑놈을 때마다 도와주고 말이야 은혜를 주고 말씀을 해주고 아, 하나님은 저 너무하시네. 나중에 보세요. 살기 등등하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비정함이 넘치는 야곱의 가정. 그 야곱 그 아들들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못된 아들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열두 지파의 수장들이 다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뀌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열두 지파의 조상 이 야곱 지금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를 부를 때에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아. 성경에서 야곱아 할 때는 그 구약에 오는 그 야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 너가 그 구약에 오는 그 창세에 오는 그 야곱 그 못된 문처럼 그 바로 그놈 그게 너가 이름과 똑같은 거야. 너가 야곱아.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만 몇 장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 야곱은 이 사기꾼 놈아 이 도둑 놈아 남을 긁게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놈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아 불렀으면은 야 이놈아 이 도둑 놈아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사야 40장 27절을 보니까 야곱아 어째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진짜 얘 말했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그루간 내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 버리지 같던 너는 야곱아 해놓고 난 다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말하고 있는. 이야,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아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라. 보세요. 이 브리지 같은 야곱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신명하여서 불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도 똑같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울 수가. 아니, 이런 못된 버리지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못하노라.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48장 12절에도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하면 안 되겠죠.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우리가 공동성경 번역하면 잘 나오는데,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택하고 사랑하고 불렀는데 너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않냐. 그러나 나는 한결같단다.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야곱아, 너는 내가 지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야곱이 누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니, 그런 야곱 같은 버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뭐 도와준다고, 야 하나님은 공의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상에는요 공의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정의와 공의로 막 그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모는요, 못된 자식도 내 아들이다, 못된 딸도 내 자식이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들, 딸이 다 돈을 부어버리고 노숙자처럼 생활하면 그걸 지나가다가 엄마, 아빠가 봐봐요. 아이고, 경선아, 예찬아, 엄마한테 말하지, 아빠한테 말하지,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안 도와줄까? 이렇게 말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세상의 법률적인 잣대가 아니고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죽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성경의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주던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옷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에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인 줄로.

0: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야곱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서 하시고 택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파라오 왕 앞에 가서도 왕을 축복하는 높은 영적인 근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남을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랑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우리 세계로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우면서 살아가야지, 우리 비전센터를 통해서 한 달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애를 키울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돕고 약자를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남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어린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런 말 하시죠. 골고루 먹어라. 건강하려면 편식은 금물이니까요. 그런데요, 어른들도 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타고난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습관이나 어떤 고집 같은 게 원인이죠. 그런데요, 이런 치우침은 비단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감정도 외골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날까요? 거짓되고 그릇된 욕심에 치우친 데서 생겨나죠. 그래서 골고루라는 이 따스한 말을 자꾸 되뇌고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 참 좋은 친구 삼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비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입니다. 이 허탄한 세대에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며 다만 성도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0380님 사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는 영혼을 깨워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네, 0380님 사연인데요. 와,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사연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구절 제가 듣고, 저는 듣잖아요. 네, 이제 시각장애 갖고 있으니까 읽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듣잖아요. 이 사연의 내용을 한 줄 듣고 한참 묵상하고요. 또 한 줄 듣고 한참 묵상하고요. 네, 그랬던 사연입니다.

0380님. 자,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뭐 차 안에서나 이렇게 지나치는 중에 여러분들의 귀로 지금 들리셨다면, 그런데 주를 떠나 있다면, 교회 나간 지가 무슨 방학도 아니고 한참 지났다면 돌아오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진정 살만하는 인생인 걸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위로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던가요?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던가요? 주 안에 생수 마시며, 네, 그렇게 같이 천국길 가자고요. 그리고 자는 영혼을 깨워주소서 하셨어요. 아, 여러분, 우리 정말 안타까울 때 있죠. 아, 영혼이 잠든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도대체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 그런 모습들. 그리고요, 제가 가장 오래 묵상했던 게 이 사연 구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자 분별력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라를 들끓게 했던 사람들, 사과 한마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그 많은 이슈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별거 아닌 거였어요. 아니, 우리 저 뇌에 구멍 날 줄 알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전 국민이. 그리고 무슨 양파처럼 튀겨진다, 얼마나 걱정 많았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온갖 뭐 이런저런 말들로 전 국민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 아, 그땐 제가 잘 몰랐었네요 라고 해야 상식 아닙니까? 참, 이게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뭐겠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깨어서 분별해야죠.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야죠. 그 숯불을 그냥 머리에 쌓아두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해해야 하고 또 긍휼을 품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길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경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살아계신 주.

네, 이번 사연은요. 8727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정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내 친구, 내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그리고 참 좋은 내 친구 심준구 목사님, 그리고 방송 가족들,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8727님 사연이에요. 8727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자고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 되어서 서로가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정 나누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없으면요 서로 나누고 하나 더 가졌다면 그 반 좀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피면서 위로하면서 좋은 친구 돼서 네, 그렇게 살자고요.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해주셨는데 이 시간

아니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닿고 부비며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기쁘고 또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 되어보자고요. 주님 의지하고요. 주께서 도와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히고 잠기면 부패하죠. 바람도 흐릅니다. 그 바람이 막혀 멈춘다면 오염돼서 불쾌한 공기로 가득할 겁니다. 움직여 나아갈 때 생동하고 신선하죠. 착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눈이 부시게 찬란한 계절, 이 5월에 높고 푸른 하늘을 업고 단디 단바람 흠뻑 맞이하며 삶 가운데 유유히 흘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하셔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아내가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내가 분명 귀가 먹었다. 잘 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한 날은 아내를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 말 잘 들려? 내 말 잘 들리냐고. 그리고 세 번씩이나 물었는데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합니다. 아, 내 아내가 확실히 귀가 먹었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는 대답을 했어요. 자, 누가 문제예요? 아내가 귀가 먹은 거예요? 남편이 귀가 먹은 거예요? 남편이 귀가 먹은 거예요. 내가 귀가 먹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들리는데 내가 귀가 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아내만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다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전부 남탓만 하지 이게 나 때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 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 세상이 전부 시뻘겋다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거나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성향이 결국은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완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반면에 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탓하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도 불행해지지만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 완고한 마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옆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십시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십시다. 또 나 자신에게 얘기하는데 옆 사람 보고 자기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완고한 마음 버려 뭐 이러고 또 오늘 집에 가면서 당신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막 큰 소리로 당신 완고한 마음 버려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넘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거 같이 한번 고민하고 같이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돌아갈 때 너희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는데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굳어있는 마음 가운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완고하고 굳은 마음 때문에 결국 나라도 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여전히 완고한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간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멸망할 텐데 거기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정작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약속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그 완고했던 그 마음을 내가 다 제거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민족,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축복인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로 빨리 가면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조금 돌아서 조금 멀리 간다고 해도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고했던 그들의 마음을 벗겨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죠.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아주 나쁜 마음, 못된 마음,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늘 시키는 일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 아주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예들에게 무슨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늘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심지어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거기다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살아가면서도 부족한 한 가지만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면 가나안 사람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그 못된 그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는데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세월이 길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 세월을 견뎌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을 벗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내가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가야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왜 70년 동안 그곳에다 묶어두셨습니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1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실 수 있고 한 30년 만에 돌아가기도 할 수 있는데 왜 70년이에요? 70년은 걸려야 그 못된 마음, 그 완고한 마음 벗겨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70년 세월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상남교회가 뭐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뭐 더 큰 부흥을 이루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고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상남교회 아니고도 우리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우리 상남교회 아니어도 더 많이 모이는 교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길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상남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함의 가치로 본다면 하나님이 몇 번째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나는 완고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완고하다 완고하다 얘기하는 거야? 혹시 나는 완고하지 않다, 나 완고한 마음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완고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완고한 마음이 있다. 예, 완고한 마음. 양심들은 다 있으시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 완고한 마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왕관,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특별히 누구에게는 내가 굉장히 완고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우리 부모에게 막 상처를 받았어. 부모에게 어떤 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내 부모한테만큼은 너무너무 완고한 자녀인 경우가 있죠.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내 남편한테만큼은 완고해. 아내한테만큼은 완고해. 자식한테만큼은 완고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만 딱 엮이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완고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완고한 마음을 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왜 우리 안에 그런 완고한 마음을 주느냐? 모든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깨뜨리면 결국 뭐예요? 그 끝은 불행이죠.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한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딴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보니까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들어도 믿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장님이 되고 영적인 청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못되고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다.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 근데 아합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봐왔어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잔뜩 적셔놓은 장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보고도 믿잖아. 근데 아합은 그것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마른 하늘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기더니 온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요. 산 꼭대기에서 급히 말을 타고 급히 내려오지 않으면은 아닌 게 아니라 그 물난리로 그냥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서도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왜 그랬을까? 이미 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단이 완고한 마음을 집어넣고 견고한 진을 쳐서 무엇을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무엇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고 미련한 자, 악한 자가 돼버린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 선지자들을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단의 놀이기감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 완고함이 진을 치지 못하도록 서로가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이 마음이 너희 안에 진을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때로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진을 쳐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진을 쳐버리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이 완고한 마음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도 완고한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25장,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였던 아람, 모압, 에돔, 두로 이와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이웃 국가들인데 그들이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아하, 좋다 그러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로와 같은 나라는요, 야, 이제 예루살렘의 상권이 막혔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되겠구나. 아니, 세상에 이웃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상권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원래가 두로는 굉장히 부자 나라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웃의 불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그 뉴스를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것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하면은 일확천금을 얻을까?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내가 이번에 좀 큰 돈을 벌까?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 돈 벌 생각만 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와 같이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박수치는 자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마땅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복된 일이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 물 부족으로 식량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의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제는 절대로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가정에 비행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더 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더 힘들고 더 비참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남의 불행이 절대로 남의 불행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함께 살고자 하면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면 모두가 죽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게 뭐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은 게 뭡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이제는 누구를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마음 가지고 계시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결단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지금도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셨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으며 사셨어요? 하나님 더 사랑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났어요? 세상 속에서 더 휩쓸려 살았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뭐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일날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면서도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다 잊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반성하죠. 하나님 내가 막상 주님 앞에 서고 보니 한 주간 동안 너무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걸 또 회개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세상에 기울어졌던 내 마음의 기울기를 다시 하나님께로 좀 돌려서 그렇게 또 살아온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정신 차릴 수 있는 일주일 중에 하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지 돼요. 한 주간 동안.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성품이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본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삼아주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

나갑니다. 그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성인식을 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 유월절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다 지키고 성인식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돌아가겠죠. 그 돌아가는 그 행렬에 당연히 12살 예수가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부모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갖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예. 어디에서 만나죠? 옆 동네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수님 뭐하고 있었냐? 12살 아이가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궁금한 거를 묻기도 하고 그들이 묻는 것에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 극적으로 부모님들과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우리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왜 얼마나 놀랬습니까? 아들 잃어버린 줄 알고. 너 왜 그랬어?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어린 나이 12살의 아기 예수, 아기는 아니죠. 어린이 예수가, 소년 예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어디로 내려갔어요? 나사렛. 자신이 자라고 있었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 나사렛으로. 유대인들은 보통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참 후미지고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 사명도 깨달았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날 보고 왜 나사렛으로 가자고 하십니까? 이러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함께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서 나이 서른이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들어 부모를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잘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도 효자요.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효자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도 마땅히 순종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경외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그 사랑 먹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죠. 근데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게 뭘까?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는요,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에 부모 말씀 잘 들어드렸어요? 또 잔소리. 듣기 싫어, 저 잔소리. 혹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연세가 많아지면은요, 잔소리도 못해요. 잔소리도 힘 있을 때 하는 거지. 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무슨 잔소리를 할 게 있어요. 거기다가 치매까지 오시면은 뭔 말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들어드리세요. 우리가 왜 부모님 말씀을 들어드려야지 되느냐? 우리가 잘 안 들어드렸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귀를 잘 기울이고 겸손하게 잘 들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도 우리가 철이 없어서 못 들어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들어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야지. 이거 뜯어내야지. 이게 어떻게 뜯어내야지.

0: 너저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내 안에 잊지 말아야 될 이 완고한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제거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죠.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셨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많이 아프시고 힘드시고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볼 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셨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공동체가 가족이지죠. 이 가정 안에서 보면 참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또 줘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꿈을 짓밟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경험했던 세상에서의 성공을 내 자녀에게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도 부모가 만들어줘요. 가야 할 길을 그 자녀가 하고 싶다는 거 다 막아버리고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로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받는 상처들도 있죠. 거기다가 말로서 받는 상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받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얼마나 그냥 난도질을 해놓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도 상처받고 살아요. 형제 간에도 서로 상처 주죠. 뭐 이웃 간에도 상처를 주고 이 교회 안에서라고 뭐 상처가 없겠어요? 우리 같은 신앙 안에서 상남교회 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결국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이 누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한테 팔렸어요. 세상에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큰형 루벤이 나서가지고 야, 그 절대로 우리 형제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다가 벌거벗겨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세상에 마실 물도 주지 않으면서 지들은 그 옆에서 음식을 먹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어요. 형제를 갖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죽여봐야 우리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우리 돈 주고 팔자.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판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형제들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용서할 마음은 단 1도 없어.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어요? 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하시고 왜 형제들 손에 날 이곳에 팔려오게 하신 겁니까? 또 병을 줄 때는 또 언제고 또 약을 주는 건 또 뭡니까? 어떻게 나를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십니까? 이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뭘 깨닫습니까? 야, 이게 전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오늘을 위하여. 오늘날 나를 구원하고 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뭄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형제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것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완고했던 마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성공해도 기쁘지 않았어요. 출세해도 기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해도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잊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첫 번째 아이를 낳고 가장 기쁨의 순간에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왜?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공을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럼 깨달은 거죠.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 갖기를 원하시죠? 그만 갖고 싶죠? 네, 안 돼요, 이게.
1: 이게 내

0: 생각만 갖고 안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맞아 완고한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 이제는 내가 다 제거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또 마음속에 또 울컥하는 마음이 또 나오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의 헬퍼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옆집에 계신가요? 어디 저기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십니까?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 안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 좀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좀 주세요. 그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의지만 갖고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음을 제거하려는 것보다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하고자 애를 쓰다 보면은 이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암만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탄식하고 계시다가 내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야, 네가 이제야 행복하구나. 내가 이제야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같이 힘들죠. 자녀가 웃고 있으면 나도 웃고 자녀가 울고 있으면 나도 울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 버리고 살갗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예나입니다. 친구, 이 단어를 생각만 해도 참 좋은데요. 친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죠. 좋은 친구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친구란 나를 잘 아는 자가 아니라 나를 참 사랑하는 자라고 하네요. 상대방을 잘 사랑하기 위해선 또 잘 알아야겠죠. 하지만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랑하는 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진정한 친구 한 분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친구의 우정 참 그립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겠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이자 보호자이신,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문득 내 주위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평안한지, 행복한지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첫 곡 띄웁니다. 최승우의 음성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창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최승호의 목소리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들으셨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상대방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마다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니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친구에게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김대환의 음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존노, 정민성, 박현수와 함께한 곡이었죠. 은혜 아니면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올린 연주로 주 품에 감상해 보시죠.

수리비가 더 비싼 이유. 미국의 어느 차량 수리업체 광고에 적혀있는 가격표입니다. 조건에 다른 시간당 수리비. 알아서 맡기면 $100. 수리하는 걸 지켜보면 $150. 당신이 날 도우면 $175. 당신이 고치던 걸 나에게 맡기면 $200. 어떻게 고치라고 옆에서 훈수를 두면 $250. 그리고 당신이 고치는 걸 내가 지켜보게 하면 $300. 한 운전자가 차량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격표입니다. 똑같은 수리를 맡겼음에도 심지어 옆에서 일을 도와도 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다른 모든 도움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인정하십시오. 최고의 선장에게 우리 인생의 항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여정을 즐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방금 들으신 곡은 줄리어드 트리오 연주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똑같은 수리를 맡겼음에도 수리비가 전문가에게 알아서 맡기면 100달러이지만 심지어 옆에서 도와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다시금 또 깨닫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노인팅의 노래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곡은 마커스 워십의 노래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듣고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구해봅니다. 은혜와 긍휼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작든 크든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사망의 대가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죠. 이 놀라운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해봅니다.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 Get a Vocal Band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스티브 그린의 목소리로 How good it is. 얼마나 좋은지요. 함께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피아노 연주로 만유의 주제 준비했습니다.

나를 위한 지침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호등을 지키듯이 세상과 기본적으로 약속한 순례를 지킬 것, 소중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것,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되 돕고 난 뒤 잊어버릴 것, 작은 것을 탐하느라 큰 중요한 것을 잊지 말 것, 방전된 전화기를 충전하듯 자주 자신을 충전해 줄 것, 가끔은 나를 위한 이런 지침서를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걸 잊고 있을 때나 또 불필요한 감정에 떠밀려 내려갈 때 더 그렇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잘 충전하는 것 꼭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저는 조애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방법과 데이터에 따라 또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2025

2026년 조사에 따르면 여행, 거주, 치안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힌 곳은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도로 보시는 이곳인데요. 우리나라와

안전한 나라, 즉 평화로운 나라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살인사건이 연 평균 1.5건입니다. 한 지역도 아니고 한 나라의 살인사건이 평균 1.5건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여타의 범죄율도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고 사회적인 안정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덴마크, 아일랜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세 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싱가포르로서 범죄가 거의 없고 공공치안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안전한 나라들이 이러하다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역시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라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캬비크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아이슬란드 인구의 3분의 2가 집중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캬비크 역시 2005-26년 세계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위는 포브스 어드바이저 등 여러 조사에서 범죄율, 자연재해, 개인 안전 등에서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힌 곳으로 싱가포르이고 3위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 역시 낮은 범죄율, 즉 거의 범죄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안정도가 높아서 그것 때문에 안전한 도시로 꼽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국가들과 도시들이 육신적인 안전만 아니라 심적이고 영적인 안정감까지 주는 곳일까요? 그리고 일시적인 안전감만 아니라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안정감까지 주는 곳일까요? 예,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들, 도시들이 아무리 안전한 곳일지라도 이런 종합적인 안전을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이 육신적일 뿐 아니라 영적인 안전감을 주는 곳에 대해서 개인적인 안정감만 아니라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는 곳에 대해서 이 현실만 아니라 영구적인 안정감을 주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곳은 어디일까요? 시편 91편은 모세의 시인 90편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작자 미상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1편은 지은 분도 지어진 시기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모세가 지은 90편과의 연결을 시도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90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노래했는데 91편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의 안전과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90편의 거처라는 말과 91편의 피난처라는 말이 성경원으로 똑같은 마온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쩌면 91편도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봅니다만 91편이 모세시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91편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1편을 좋아하고 23편을 좋아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시편에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은데 91편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91편은 아주 특이하게도 총탄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있던 군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때로서 그때 이 시편을 참호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참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적의 총포탄을 막아주면서 전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만든 방어시설을 가리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대포나 기관총 같은 대량 살상 무기들이 등장했고 그때 프랑스군은 독일군과 대처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 병사들은 독일군이 만든 철조망에 걸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독가스에 노출되어 죽기도 하고
폭탄과 지뢰며 저격병에 의한 조준사격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이 이 참호를 만들어서 참호에서 피하는 중에도

그 참호마저도 그들의 안전을 제공할 수 없는 중에 그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주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9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1편이 참호의 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91편을 자주 불렀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제공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91편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오늘 괜찮다고 내일 괜찮습니까?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이 안전합니까? 이곳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운전해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그 길이 안전합니까? 우리의 삶도 전쟁터처럼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이 총탄 포탄처럼 우리 머리 위로 우리 가슴으로 지나가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당시 군인들처럼 시편 91편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91편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전쟁터의 병사들이 그리고 일상의 전쟁 같은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와 전능하신 자라고 부릅니다.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강한 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이름만 소개해도 오늘 설교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그런 이름들과 함께 은밀한 곳, 그늘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시인은 인간이 거처로 삼아야 할 곳으로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은밀한 곳이고 단순히 그늘 아래가 아니라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은밀한 곳이고 그런 그늘 아래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밀한 곳은 개역 성경은 은신처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무엇 무엇 안에라고 하는 성경 원어 전치사가 접두되어서 어떤 특정 장소와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밀한 곳은 어떤 특정 장소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극히 은밀하고 신비한 곳에 들어가서 예배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그런 성도,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신처가 되어주시는데 특별하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은밀한 곳이 되어서 그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늘 아래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어두운 그늘을 뜻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리, 44편 19절에 사망의 그늘, 102편 11절 그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107편 10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등에서 인생의 어둠을 뜻하는 것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찾아옵니다. 정말 깊고 깊은 어두운 골짜기가 우리에게 와서 때로는 숨을 쉬지 못할 것 같고 때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그런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늘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해서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밀한 곳과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생의 깊고 짙은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3절부터 7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라, 심한 전염병이라,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온갖 악한 계략과 술수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파멸의 구름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계략과 행동을 뜻합니다. 심한 전염병은 치명적인 전염병이나 질병을 가리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들짐승의 공격이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밤에, 낮에, 어두울 때, 밝을 때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이런 삶의 재앙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늘들이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닥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그림 언어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재앙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재앙과 재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재앙과 고통과 삶의 그늘들이 쓰나미처럼 닥쳐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지라도 우리는 휩쓸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의 태풍이 거셀지라도 여러분은 날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이러한 위험과 고통과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거야. 너는 쓸려가지 않을 것이고 날려가지 않을 것이고 너는 패배하지 않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9절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네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했잖아. 네가 하나님을 너의 거처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너를 지켜서 이 재앙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실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시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건지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가 하나님을 지존하시고 지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에게 피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피하는 너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붙들어주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높이만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근

저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요? 어디로 가야 어떤 곳에 숨어야 진정한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여러 곳으로 피해보고 숨어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랑해보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들려줍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터 같은 살벌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눅들어 있는 지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전에 온 너, 예배하는 너, 힘내라. 하나님이 너의 편이셔.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힘내야 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스스로 확신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두운 그늘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더라. 그 어두운 그늘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더라. 그 어두운 그늘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곳이더라. 그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신이 말합니다. 인생의 그늘 때문에 힘들지 괴롭지 그렇지만 기죽지 마. 괜찮아. 힘내.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요 요새고 의뢰할 뿐이잖아. 그래 아무리 인생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아무리 인생의 어두운 그늘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 것을 너는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그림자, 실패라고 하는 그림자, 가난이라고 하는 그림자, 다른 사람이 몰라주어서 오는 고독,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림자, 이별의 그림자, 내일의 삶에 대한 불안의 그림자 등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두운 그림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가장 먼저 미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오늘 시인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깊은 계곡이 어두운 여러분의 삶의 그림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차례 어두운 그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어린 여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그 요정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실컷 두들겨 맞고는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짙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이지요. 흑암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 자신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짙고 깊은 어둠의 그림자, 그 깊은 그늘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전능자의 손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밀한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지존자의 그늘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두 사람의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결박된 것이 풀려지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14-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난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보통 짙고 어두운 그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그늘 속으로 그 은밀한 곳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놀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고 바알과 신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두운 삶의 계곡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두운 삶의 그늘을 만났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든 누구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오늘 시편을 지은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짙고 깊은 삶의 그늘, 그 어두움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맑은 날만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가 쨍쨍한 날은 아주 기분이 좋았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구름이 끼면 금방 기분이 가라앉고 내서,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어르신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 인생에 구름같이 그늘이 드리워질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늘이 드리워진다는 것은 그 뒤에 빛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햇빛이 없으면 그늘도 없단다. 그러면서 노인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질 때마다 기억하렴, 그늘이 있다는 건 결국 그 뒤에 빛이 있다는 거야. 빛이 있으니까 그늘이 생기는 거지.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내 삶에 그늘이 지면 내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그늘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그는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림이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그늘을 여러분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와 우환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사고와 불안과 삶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제가 설교 시작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밀한 것과 그늘이 실제로 삶의 은밀한 곳이고 삶의 어두운 그림자인 것이 맞습니다. 삶의 그늘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그것을 달리 해석하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그림자는 인생의 우환과 풍파와 재앙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그림자, 그 짙은 그림자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계곡에 처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삶의 재난과 재앙들이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그늘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서 생기는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계 안전한 국가들이 있답니다. 세계 안전한 도시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안전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 어디든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무수한 재앙이 있습니다. 마치 내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해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실은 지극히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해석합니까? 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결론의 말씀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어떤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오늘 시는 그것을 믿고 노래했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그것을 믿고 노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들의 결박된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0: 유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어두운 그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진동이,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스릴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시죠? 치 쏟았다가 땅에 떨어졌다가. 여러분 그걸 스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에도 스릴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 같은데 아주 떨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란 영적인 스릴이 거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깊은 곳에 계십니까? 어두운 곳에 계십니까? 바로 거기에 빛이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이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계곡이고 그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좀 버겁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그런 날들.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이 한마디만 해줘도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5월 가장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해피프레이즈를 통하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마커스의 동행, 어노인팅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겹줄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말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가족을 통해, 교회를 통해, 때로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줄 손을 보내주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계신가요?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온 올라온 구세주.

내 지선의 음성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홍재의 오늘 나온 구세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됨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더욱 사랑의 사람들이 되고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CCM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박정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조소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영국의 음악 전도자인 찰스 윌리엄 프라이가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라는 구절을 의지해서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과 귀하심을 백합화와 새벽별에 비유해서 표현한 곡이죠. 우리가 낙심할 때에는 백합꽃과 같은 향기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길을 잃었을 때에는 새벽별처럼 희망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작하기도 전, 내가 눈을 뜨기도 전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하루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루, 허진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 신달라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그의 마음은 정오의 햇빛과 같고 그의 가슴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그 마음을 지닌 자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고선의 강하고 담대하리 올려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해할 때, 품어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가운데, 또 여러 만남의 자리들 가운데서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간만에 아동부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부분을 설교하는데 앞에서 떠드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담임 목사님이 그 어린이를 일어나라 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어린이, 목사님이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울먹울먹하며,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너무 황당해진 담임 목사님이 이 어린이의 담임 교사가 누군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 담임 선생님 왈, 목사님, 그 어린이가 짓궂긴 해도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런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목사님이 이제는 교육위원장 장로님께 말씀합니다. 아니, 어린이 교회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셨기에 어린이들이 이렇습니까? 그러자 교육위원장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가 무너졌든지 공사비용 얼마 들지 몰라도 제가 헌금해서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성경의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신앙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일만 스승은 많이 있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조영희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일만 스승이 많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가운데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이죠. 일만 스승,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파이다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념인 군사부 일체 스승과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스승의 개념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주로 로마의 지배계층 사람들이 노예나 종들 가운데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몽학선생이죠. 물론 주인 혹은 상관의 자녀들을 이 노예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쳤겠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단지 지식을 전하고 예절과 사회 적응 능력을 가르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노예 신분의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선 자녀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자녀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슴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머리가 똑똑해서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람은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일만 스승과 아버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사랑과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스승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대환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교사의 모범이 된 바울 사도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그냥 스승은요 지식만 전하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해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정성으로

키웁니다. 아무리 아파도 약도 먹지 않고 태교를 위해 좋은 음악과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인간이 되어 예수님을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까지 그것은 그를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교사는 어쩌면 아이를 잉태하게 낳는 것 같은 헌신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것이죠. 죽어있던 영혼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몸으로 아파 키우고 낳았다고 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들이 불타는 건물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는 사람에게 아, 내가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 조금 이따 구해줄게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마시고 한숨 돌린 후에 구해줄게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화재 현장에서 투입된 소방대원보다 더 긴박한 심정으로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허경화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나의 모든 생각 다스리는 주 동방현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훌륭한 교사, 아비의 심정을 가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떻게 주님의 귀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랑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사랑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선생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5, 6학년 소년부를 맡았었는데 한 반에 선생님이 사실 무척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출장이 잦아서 결석도 종종 하시고 오시는 날에도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어린이 주일학교에 성경 공부, 분당 공부는 무척이나 짧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주변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그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전도사인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좋겠구나. 선생님이 맨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거요? 우리 선생님이 성경 공부 준비를 안 해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준비 안 해오시니까 그냥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고 때우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 이름도 잘 몰라요. 저는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다 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정말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러시는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혼을 살리는 교사로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기본 요건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 있고.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축복의 샘 옹기장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좋은 교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아비의 심정

마음을 가진 스승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들 선생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저는 이미 선생님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본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본받으란 말입니까? 이러면 참 민망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도 바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라가고, 또한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이런 지하에 사양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 일이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그에게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해야 할 본업이고요.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죠. 교회학교 선생님의 사명을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위대한 인물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회학교 선생님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균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엘샤인과 강찬님의 음성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다고요. 164개국 약 17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라고 하는데요. 매우 신뢰도가 높은 연구였다고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약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정비례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봉이 늘어나도 삶의 행복도가 떨어졌다고요. 많은 돈을 어떻게 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재산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재산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 셋째, 재산이 많아질수록 삶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해진다고요.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재물의 복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지혜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누구보다도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는 겉으로는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 만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과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이 특별하고 눈부신 업적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길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비참할 때든 좋을 때든 죄를 범해 나락으로 떨어질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다윗에게 그것은 이론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치열한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교리나 성경 지식을 넘어 매우 실천적이며 실제적인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신자로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길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신자로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길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every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쉬어갈 때 우리가 차를 마시곤 하지요. 차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여유도 주고 잠깐의 쉼도 주고 또 어색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도움을 주지요.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처럼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도 여러분께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가 아끼는 컵을 깨뜨렸습니다. 무서워서 숨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솔직하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 모습에 어머니는 화를 내기보다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우리 새 컵 사러 갈까? 네. 아이는 웃으며 새 컵을 사러 갔다는 것이죠. 죄를 숨기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정죄 대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운전할 때도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끝까지 자기 판단만 고집한다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고, 내가 길을 잃었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에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우리 가게 되면 다시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화곡중앙교회 다음 세대 앨범 가운데 그대 돌아와줘요, 그리고 지선의 어서 돌아오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고, 그런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2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난 능력이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처럼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대요. 아니,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지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너무나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훗날 선교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준비가 충분했다면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더 의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선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홀리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영안의 나는 할 수 없지만, 홀리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혹시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죠. 거절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신발에 먼지를 털었다라고 해요. 이것은요, 부정한 것과의 단절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욕설과 문전박대 이런 것들을 막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속이 상해서요, 밤잠을 설치게 되었는데 그때 선배 전도자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형제님, 주님은 신발에 먼지를 털어내라고 하셨지 그 먼지를 가슴에 담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핵심을 정확히 찌른 그런 조언이죠. 이 선배 전도자는 T인 것 같습니다. MBTI T인 것 같아요. 거절당한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음 마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사역,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털어버리는 그 순종이 있어야만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흘려보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상처를 털어버리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명식의 끝까지 사랑하신, 소리엘의 땅끝.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명식의 끝까지 사랑하신, 소리엘의 땅끝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수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원주민들의 냉대와 거절로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들여서 만든 인쇄소가 불타버리면서 7년치 번역 원고가 잿더미가 되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캐리는 오히려 슬픔과 원망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결과물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결국 캐리는 인도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두루 다니면서 뿌린 씨앗들은 인도의 악습을 철폐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미국 대각성 운동 시기에 있었던 어느 순회 전도자는 어느 마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숙소조차 구하지 못해서 밖에서 잠을 지새워야 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마을에 대한 미련과 분노를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다음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음 마을에서는 그 앞에 마을, 첫 마을에서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박대당했는데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야, 난 처음 본다. 야, 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는 것이지요. 한 곳에서의 먼지 털기가 다른 곳에서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지를 터는 것까지며 그 이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비워진 발걸음 위에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전승연의 내가 주인 삼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전승연의 내가 주인 삶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몹시 당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길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헤롯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아니 요한은 내가 뭘 배웠어 분명히 죽였어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요한은 알 거고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하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않나 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소문만 듣고 모르겠어. 아니 내가 왜 뭐 그렇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헤롯과 유대인들처럼 진리 앞에서 당황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아시죠? 이 시리즈에 큰 영향을 준 추리소설의 창시자인 에드거 앨런 포의 심술궂은 심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느꼈던 죄책감에서 오는 환청과 공포를 아주 아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한 남자가 노인을 살해를 하고 시체를 바닥 아래 완벽하게 숨깁니다. 경찰이 탁 들이닥쳤을 때도 너무나 태연하게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대처를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의 귀에 죽은 노인의 심장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 사실 이 소리는 노인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요한이 살아난 것인가 하면서 당황했던 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공포와 당혹스러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림을 구경하더니 와 놀랍다 누가 그린 거야 야 진짜 너무 멋있다 라고 수근수근 하더랍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화가에게 다가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거나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 듣고 당황하면서 그분을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을 위한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과는 상관없는 구경꾼이었고 어쩌면 구경꾼보다 더 못한 죄와 악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회개 없는 호기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준엄한 경고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지식을 위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오직 믿음을 위해 주님을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구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중세 시대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셀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안셀림이 매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드린 안셀림의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은 제 마음속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선 제 모든 갈망이 환히 드러납니다. 제 안에 조금이라도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까지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큰 복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인 주님의 은혜를 매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욥기 33장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합창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안셀름의 기도문 어떠셨어요? 다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인 기도죠.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요.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주소서.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가족을 보듬을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세우셔서 주님의 사명,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문자로 자동답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요.

아멘. 달빛 마을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주의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바로 앞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자고요.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인지 깨닫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쓰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미식 축구 감독인 빈스 롬바르디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경기장에서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하죠.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면 슬픔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완벽해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패러슈트 밴드의 컴플리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마리스 칼바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남궁송곡의 걸어가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튼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C 와이너즈의 쉐폴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상황에 지금 고난에 닥치고 또 장애물 때문에 막다른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남북한의 상황, 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들, 남한의 계속해서 지어지는 분열과 갈등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러 위협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감사였는데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참 흔합니다만 별로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북에서는 어떤가요? 지도자에게만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이 감사함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또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고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살아갈 그 힘을 감사의 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또 중국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동북삼성에서도 방송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이런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와 한 줄의 기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북한에 있는 북녘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나누는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들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엄요한 전도사님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엄요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결단하십니다. 이 통독학교를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공부하는 게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북한에서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 자세한 간증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처음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통독학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것으로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막 다잡고 결단하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훈련을 받는데 다들 통독을 결심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서 통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이 통독학교지 엉망이었어. 엉망. 아, 왜 저럴 거면 통독학교에 있지?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저거 하면 되는데 왜 있지? 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이제 보내는 가운데 버티다 보니까 한 3개월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강사분을 초대해가지고 3일 저녁을 이제 통독 마친 후에는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3개월 동안 사실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럴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른 척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던 기도가 하나님 나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문득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보고 계셨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무릎을 울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땅 북한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학교에 나를 보내셨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부터 이 통독하는 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그때부터 막 들려지는 거예요. 재미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독 1년 과정의 후반기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 목사님이 늘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또 같이 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목사님이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복된 인생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복음이 없고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저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다 보여주다 보니까 훈련 마칠 즈음에는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를 알아가기 위한 어떤 열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본인의 삶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열매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을 때 이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되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제시해 주는데 필리핀에 성경 통독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통독 과정이 마쳐지고 필리핀 컨퍼런스로 나아가면서 이제 필리핀 통독 학교 초기 멤버로 나가게 되었죠. 그 선교사님의 인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선교 현장마다 마치 이게 막 북한의 그 삶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장이 벌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나는 받아야 되는데 익숙했어요. 그곳에 가서 완전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김을 받고 있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쓸 돈이라고 자기가 뭐 사오려고 챙겨갔던 돈을 막 그 친구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나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뭔가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그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컨퍼런스를 이제 기획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복음이 그 장벽을 허물어내는 것들을 이제 일본 땅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앉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그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막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것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현지 교회와 그 청년들과 함께 통독 훈련을 2차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필리핀 일상이 하루하루 이제 시작되고 흘러가니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옆에서 같이 중보해주고 독려해주고 이런 분들도 이제 안 계시는 상황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금식해라 너 문제다. 너가 사랑하지 못하고 너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 문제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 이게 성장이 아니라 뭐 집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다음날로 필리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 가시는 거야. 필리핀에 와서 야 너희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훈련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작정 이제 이 교회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전도할까?

0: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게, 그 동네에 보면 다 사람들이 가난해서 아이들이 보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바지도 다 깨진 거 신고 막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거 딱 보면서 저들에게 그냥 죽좀 끓여주고 나눠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그 집사님 집 앞에서 큰 가마솥을 가져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집사님 집 앞에 마당에 보니까 도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랑을 막 위험하게 넘어갔다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좀 시멘트로 위를 좀 이렇게 덮으면 이 마당을 좀더 안전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그 돈을 한 20만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도랑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몇 페소면 필리핀 돈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필리핀 돈은 한 8천 페소면 된대요.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거든. 그래서 괜히 물어봤다 싶어가지고 듣고 그냥 넘겼어요. 하나님이 계속, 야, 너그 20만 원 있지 않느냐, 20만 원 있지 않느냐, 이제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에 매일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그냥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아이들이 점점 막 모여가지고 같이 막 죽도 막 퍼가고 막 자기 가족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 막 강사로서 멋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인생만 살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 줄 알고 막 했다가, 어느 순간 이 현장에 와서 우리끼리 부딪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막 낙심하고 이제 다 던져버리고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할때 전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어줬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한 작은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살아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목사님이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그 사람들이 그들을 또 섬기는 자로 세워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정말 모든 순간 걸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가 엄청난 어떤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통로가 된것 같습니다.
1: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성경 통독의 그 학교 시간 가운데 배웠던 또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역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엄용환 전도사님, 지금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엄용환 전도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의 강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 NGO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인 텐궁을 대폭 확장하며 지구 저궤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평양시내 최근 주차난과 교통 혼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일보는 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 강화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큘라급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기술이나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했지만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석탄과 땔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유현영입니다. 저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이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인용한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이 지속된 18개 나라의 홍역 확진 사례는 74,340건으로 2024년에 57,800건보다 28.6% 증가했습니다. 전체 홍역 보고국 아동인구 가운데 이들 국가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지만 확진 사례는 전체 약 30%를 차지해 분쟁국 아동이 감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15개 나라 분쟁국에서 14,360건 이상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의료체계 붕괴로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국제 원조 축소와 백신 허위 정보 확산, 의료시설 공격, 보건 시스템 붕괴 등으로 분쟁 지역 예방 접종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과 기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하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을 대폭 확장하며 지구 저궤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우주정거장의 퇴역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미중 우주 패권 경쟁이 유인 달 탐사와 우주 거점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영 중국 중앙 텔레비전 등에 따르면 중국은 텐궁 핵심 묘들인 텐허에 추가 확장 모듈을 연결해 현재 T자형 구조를 십자형 구조로 바꿀 계획입니다. 기존 텐허와 실험 모듈 원텐, 멍텐 외에 핵심 모듈 1개와 실험 모듈 2개를 추가해 총 6개 모듈 체계로 확대한다는 구성인데요. 완공 시 전체 질량은 현재 70톤에서 180톤으로 늘어났고 상주 인원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됩니다. 중국이 텐궁 확장에 나선 배경에는 국제협력 확대가 있습니다. 2022년에 완공된 텐궁은 최근 유엔 우주 3국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국 우주 비행사들은 지금까지 텐궁에서 260건 이상의 과학 실험과 26차례 우주 유영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9시간 6분 동안 우주 유영에 성공해 기존 미국 항공우주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유인 달 착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착륙선 개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추진하면서도 현재 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최초 착륙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달 탐사 능력이 우주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평양 시내에 최근 주차난과 교통 혼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량보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익숙했던 평양 거리 풍경이 개인 차량 증가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로이터통신은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외국인 방문객 증언을 토대로 평양 시내 호텔과 랑랑시장 주변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파는 주요 도로에 병목 현상이 나타났고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100대 이상 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 소유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차량 증가와 함께 평양의 도시 인프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유료 주차장이 등장했고 최근 김정은이 방문한 신설 병원에는 이례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또 택시용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되는 등 관련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차량 증가 배경으로 개인 차량 구매 허용 정책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면허 소지자가 국가인증 판매점을 통해 가구당 차량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연구소는 북한 당국이 소비를 국영 유통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평양 거리에는 중국 브랜드 차량뿐 아니라 BMW와 아우디 차량도 포착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자동차 관련 수출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평화경제연구소는 북한 자가용 차량 수가 내년에 2만 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이란 문제 등 국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의 역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후보군은 라파엘 그로시, 미첼 바첼레트, 레베카 그린스판, 마키살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거는 올해 하반기에 열리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입니다. 이번 선거는 중남미 출신 후보가 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선거는 지역 안배 관례가 강해 남미 출신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찰과 이란 핵협상 등을 이끈 경력을 바탕으로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없이 지지를 받아야 하며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최종 후보 한 명은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 절차를 거쳐 선출됩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 강화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조업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조업이나 특정 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 원까지 상향됐고 단속 과정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어선에는 최대 3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됩니다. 또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도 신설됐는데요. 해경은 비밀 어창 설치 등으로 어획량을 축소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큘라급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기술이나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원자로 두세 개를 통째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냉각 시스템과 원자로 노심 등 핵심 부품만 제공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북한의 핵 잠수함 전력화 시점이 수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38노스는 지난해 12월 스페인 카르타헤나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요르호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해당 선박이 러시아 국방부 연계 해운사가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박의 출항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아큘라급 잠수함 설계 기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 잠수함은 배수량과 규모 면에서 러시아 아큘라급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큘라급은 OK-650 계열 가압 수형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으며 우르사 마요르호가 이를 운송할 수 있는 규모였다는 설명입니다. 38노스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를 위해 영변 핵시설 농축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라늄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지원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이 스페이스X와 로켓 발사 계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양사가 지구 저궤도에 군집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다른 로켓 발사 기업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업 XAI의 협력 구상을 밝히며 우주 데이터 센터 비전을 공개했는데요. 머스크는 2-3년 안에 AI 컴퓨팅을 가장 저렴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데이터 센터용 위성 100만 기 발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구글 역시 지난해 프로젝트 선캐처를 공개하며 우주 기반 AI 연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패널

과 자체 AI 반도체 TPU를 탑재한 위성을 궤도에 올려 우주에서 AI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구상입니다. 구글은 현재 플래닛 랩스와 함께 AI용 위성을 개발 중이며 2027년 시험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엔스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1을 임차했고 메타도 위성 태양광 에너지 기술 기업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기술적 과제가 많지만 전력 부족과 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했지만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석탄과 땔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도당위원회가 온실 난방용 땔감을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주민들이 취사용 연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탄과 나무, 현금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는데요. 장마당에서는 잡관목 한 단 가격이 북한 돈 2만 원 수준인데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주민 생계는 외면한 채 김정은 총비서의 치적 사업인 온실농장 운영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작 주민들은 온실에서 생산된 채소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중평 온실 남새 농장의 난방 부족으로 채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각 세대에 석탄 1kg씩을 바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난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5도, 신의주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22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는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의 하늘도 종일 맑겠는데요. 반면 함경북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8도, 청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26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껏 아뢰며 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의 한숨을 하시는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내일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그러한 역사의 한 장 한 장에 쓰여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강, 평화와는 다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 평화 가운데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까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쉽사리 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저술가 윌리엄 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과 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나옵니다. 16대 대통령 링컨 어머니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과 성경과 기도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던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며 작곡가로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괴테라고 하는 사람, 배후에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괴테의 어머니는 인자하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괴테를 교육시킬 때에 엄격과 인자로서 괴테를 교육시켜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괴테의 모친을 만나본 후에 그 인물됨에 탐복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괴테의 어머니를 만나보고 비로소 괴테가 오늘날 위대한 인물이 된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 간신히 은문을 깨워가지고 옛날 얘기책을 우리들한테 읽어주실 고만한 실력밖에 없었는데 어머니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컸죠. 저희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시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아르목에다가 노추발에 있는 밥뚜껑하고 갖다 넣어놨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따끈따끈한 보리밥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성, 또 아를 적에는 우리는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갈 때에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알아가지고 뭐를 알러네한테 먹여야 되느냐 그래서 일부러 사약을 만들어서 먹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0: 피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어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없어라. 잠언 30절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시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마음이라도 써주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메들리. 우리 주님께 이어서 올려드린 노래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함경북도 어랑과 청진에서 오신 염선희 선생님과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으신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리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또 어떤 정착의 여정들, 은혜의 여정들, 그 걸음이 있었는지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날의 선생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저희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혹시 말씀이 있으시다면, 북녘 땅에서 새벽녘에 듣고 계시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먼저는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청진분들, 함경북도분들, 어랑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여기 한국 땅에까지 들어오기가 엄청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들어온 지 지금 5달 됐는데 한국 땅에 네. 와서도 북한하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보다도 뭐랬지요? 자유민주국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북한에서는 언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2: 네.
1: 뭐 잘못 말하면 또 잡혀가고 이렇게 됐지만은 이거 자유민주국가는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성취돼요. 특히 하느님이 많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전 세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그 기도를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지금 어려운 거 없고 가정도 다 잘 해놓고 지금 한국 사람 못지않게 잘 차려놓고 있어요.
2: 네.
1: 나라에서 또 많이 배려해 주고 그래서 모든 북한 우리 부모 형제든 되고 우리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가 있는 북한 사람들 다 같아요. 기회가 되면 꼭 한국 땅에 와주세요. 중국에도 아직까지 말 듣기는 한국 땅에는 한국 땅에 있는 것만큼 중국 땅에도 아직 많다고 하는데 하느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하느님이 도움을 받아서 빨리 한국에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말할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서로 웃고 웃으면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 마음대로 누릴 거 누리고 전 세계 여행도 다 가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2: 네.
1: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제가 엄청 기대해요.
2: 같이 여행도 다니고.
1: 그렇죠.
2: 우리 아라 선생님은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예. 저도 같아요. 통일은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2: 네.
3: 아직도 북한 나라는 아직도 잘 살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올 길만 있으면은 왔으면 좋겠는데 모으니까 그나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굶지 말고 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아직도 중국에 아직도 뭐 탈북민들 많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2: 네,
3: 건너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선을 타서 하느님 기도를 많이 해서 빨리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같이 다 같이 한국 사람들처럼 잘 살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믿으면 뭐가? 왜?

0: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희가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도 있고, 삶의 변화도 있고, 나의 어떤 시선, 태도, 행동에 대한 변화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변화도 있겠죠?
1: 예.
0: 우리 선생님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있었던 나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옛날에는 우리 북한에는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성경책 있으면은 뭐 바로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는 잘 몰랐던 거, 지금 그 중국에서 잠깐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게 저 성경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그 집에까지 데려와가지고 와가지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0: 맞아.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송을 두번 됐을 때도 걔는 그 보위부에 앉아 있을 때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달라고. 예. 그 주기도문 지금 좀 잊어먹었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많이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짬만 있으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 이름 부르면은 이게 조사하러 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손잡고 많이 기도해요. 예.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근데 그게가 살려주더라고요. 예.
0: 기도빨이지.
1: 기도가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신의주에서도 빨리 청진으로 가게 됐고, 청진에서 또 도망갈 그 길을 또 열어주고, 예, 다 하느님이 덕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하느님을 정말 햇빛 같은 분이시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2: 저는 지금도 별빛 교회에 다니니까 하느님이 별빛처럼 우리한테 빛을 주시고, 우리한테 안 되고 우리가 소망을 하면은 하느님이 그대로 풀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한테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뭐 한국 땅에 정착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나가겠어요.
0: 우리의 빛 되시는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남과 북이 하나의 길 가운데 한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바라면서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함경북도 청진 그리고 어랑에서 오신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했는데 나누었던 소망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씨앗들이, 소망의 씨앗들이 꼭 움트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오늘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방 지역의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찬양과 말씀, 우리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순간을,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1부 순서에서 나누었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새해 복된 설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선포하면서 2부 순서 찬양으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내게 평화를

을 내리시기 원한다 하라. 아멘. 은혜와 평안, 평화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정착 몇 년 차죠, 대표님?
1: 이제는 17년 차가 되어 옵니다.
0: 17년 차요.
1: 네, 7월 달이면 만 17년 됩니다. 와,
0: 벌써 이제 20년을 향해 가고 계신데.
1: 맞아요.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20년. 와, 대단하네. 세월이 정말 빨라요. 이거.
0: 이게 하루하루 내 돈 내 산 하는 게 많아서. 네. 정말 내 돈 내 산 대표님의 그 가지수가 수천 수만 개는 될 텐데.
1: 그렇죠.
0: 네. 아,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어딘가 좀 달라 보이셨어요.
1: 그랬죠. 맞아요.
0: 그래서 전 화장을 좀 하셨나?
1: 안경. 안경을 지금 바꿨어요, 이번에 또.
0: 안경을 바꾸셨어요.
1: 사실 안경을 제가 보통 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더라고요. 근데 바꾸더라도 원래 쓰던 안경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안경 거의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0: 10개 벌써.
1: 그중에서 북한에서 끼던 안경도 있거든요.
0: 어머, 세상에. 오늘 그럼 그 안경에 대한 내 돈 내 산. 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026년 5월 15일 남대문 시장에서 다초점 렌즈 안경 3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 32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또 남대문 시장에 가게 되면. 네. 거기 이제 안경 매점이 꽤 많아요. 안경캐도 다양하고요.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외국 것도 많고, 안경 알도 그렇고 또 전반 쪽으로 가격도 좀 다양한 데다가 잘만 말하면. 네. 또 디스카운트 그 잘 할인시켜줘요. 제가 38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6만 원을 깎아버렸잖아요. 32만 원.
0: 이게 태에서부터. 네. 렌즈 교정을 시켜주는 이 렌즈까지 하신 거죠?
1: 다 했죠. 예. 태도 하고 렌즈까지 했는데 우리 한국 태도 요즘에 싸고 잘 나와요. 이거 한국 태거든요. 그 전에 제가

0: 왜 네. 옥티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네. 아니 요즘 항옥티도 꽤 잘 나와요. 그리고 안경 알 자체가요 이게 네. 다초점 변색이거든요.
1: 그러니까 다초점.
0: 지금 예, 위에는 먼데도 볼 수 있고 네. 아래는 책 볼 때도 볼 수 있으니까 멀고 가까운 거를 이 도수가 다르잖아요. 안경에서 위에 부분은 마이너스고 아래는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초점이다 보니까 서서히 지금 이게 도수가 변했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그전 같으면 네. 뭐 먼데 갈 때는 이제 안경 끼다가 책 볼 때는 벗고서 돋보기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쵸.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번에 또 제가 작심하고 네. 밖에 나가면 바로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바로 이제 색깔이 변하는 변색. 그러니까 변색? 색안경 되는 거죠.
1: 그런 뜻이군요.
0: 네. 변색. 색안경 밖에 나가면 색, 밤색 깔면서 새파란 빛이 아주 아름다우고 좋은 색깔이요. 어떤 그런 색깔 나는 안경이에요.
1: 아니 이게 우리 네. 북녘 주민분들이 또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분들이 들으시면은 이 디지털 안경도 아니고 뭔가 좀 화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얘가 알아서 초점도 바꿔주고 변색되는 네. 건 저도 아직도 신기하거든요.
0: 글쎄 근데 변색은 북한이 더 개선에 있잖아요. 위화상점에서 파는 것도 있고
1: 있어요.
0: 중국사도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질이 좋지 않죠.
1: 아.
0: 네, 우선 색깔도 그렇고 변색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근데 북한 건 제가 그때 변색 써봤었거든요. 근데 인차인차 변하진 않는데 이거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순간에 그래서 색깔 딱 변하고 또 그다음에 실내 들어오면 바로 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대한민국의 안경 기술도 괜찮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1: 근데 사실 안경도 안경인데 아까 전에 그 네. 6만 원이나 할인 받으신 건가요?
0: 네. 아까 그분이 제가 고성 쪽으로 다녀요. 그게 이제는 왜냐하면 안경을 여러 군데 가지 않게 하다 나니까 그분이
1: 단골이군요.
0: 또 저를 단골처럼 보죠. 그래서 네. 이분도 안경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할 때 됐네요. 뭐 그래가지고 가격 이쪽에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 책자 있어요. 책자 보면서 가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쭉 보다가 제가 태도 딱 골랐고 안경도 이런 거 하겠다니까. 근데 기본 중요한 건 안경이 도수 뭘 끼나 하는 거 그동안 또 변했을까 봐
1: 네.
0: 다 또 보잖아요. 참 좋은 게 이 안경 기기가 참 좋아요. 이게.
1: 눈 이렇게 도수 측정하고 시력
0: 네, 측정하는
1: 측정하고
0: 맞죠.
1: 하는 게 탁탁탁 예, 예. 하면 그렇죠. 바로 그냥 나오잖아요.
0: 네 맞아요. 정말 북한에 있을 때는 상점 가면 그런 걸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안경점에서 이 기계로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평양에 그저 두 군데가 있었어요.
1: 안경점이요?
0: 네, 안경점 그 기계가 있는데 그리고는 네. 지방 보면 안경점 그 기계 있는 게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안경 장사꾼들이 안경을 막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수가 안경 그 아래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있고 도수는 또 플러스 도빼기는 플러스 1, 뭐 플러스 1.5 이렇게 간격도 막 이게 차이가 간격이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서 그래서 끼보다가 맞으면 끼는 거고 그러니까 검사해서 낀다는 건 몰랐어요.
1: 그럼 북에서 가져오신 안경이 그렇게 장마당에서 사신 거예요?
0: 제가 오자마자 제가 안경점 가서 그 안경 보여주고 제가 검사해 보니까 이 안경 끼지 말라고 눈 더 나빠진다고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그건 그대로 지금 집에 있는데 보관용인데요. 통일되게 되면 제가 네. 그걸 이제 한번 또 좀 북한 그 가져왔던 거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좀 또 좀 전시 한번 해보려고.
1: 와, 아니 이게 사람 눈이 그러니까 발도 양발의 크기가 다르듯이
0: 네.
1: 사람 눈도 양쪽에 다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0: 네, 그렇죠.
1: 왼쪽 오른쪽이
0: 맞아요. 그 다 달라요.
1: 수치가 0.2씩 다르기도 네네. 하고 한데.
0: 그치 근데 할 수 없이 북한에서는 그 안경 그 하는 사람들이 좀 또 병원을 알면. 보다 보면 도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또 심하게 안 맞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또 뇌물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안경이 재요. 잰다는 게 어떻게 기계를 재는 게 아니라 글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과 병원에서 그거는 마이너스 1.25가 좋겠다. 이건 얼마라는 거 알려줘요. 비슷하게.
1: 네.
0: 그럼 가서 판매할 때 이 알을 좀 교체해 줄 수 없어 해가지고 알만 따로 나온 걸 가서 가공해가지고 또 이제 끼면 약간 달라도 좀 끼긴 끼는데 거의다가 달라도 그래서 같이 맞춰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나빠진 걸 좋은 걸 나쁜 대로 맞춰가지고 나쁜 걸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꽤 많죠.
1: 더 나빠지죠.
0: 더 나빠지죠. 그래서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1: 근데 대표님이 네. 평양에 안경점이 두 군데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고향은 또 양강도시잖아요.
0: 네, 그렇죠.
1: 양강도에서는 안경을 썼던 주민분이 계셨나요?
0: 끼긴 하죠. 끼는데 파는 게 있으니까. 근데는 다 이자처럼 기기를 못 재고 끼기만 할 거고 간부들 있잖아요. 간부들은 평양 가게 되면 네. 비쌌어요. 그 기계가 있는.

0: 악령점 자체가 그리고 위아를 취급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위아가 돈이 있거나 그다음에 우리 한 북한 돈이 있더라도 엄청 비싸거나 해야만 그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인들은 또 특히 우리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안경을 그렇게 정밀하게 이제 재가지고 자기 딱 맞는 안경 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란시란 말도 난 한국어 들었거든요.
1: 란시.
0: 예, 란시가. 저도 그 다 그 모든 사람 란시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국은
1: 쫙.
0: 아 그런데 한국 있잖아요. 한국은 그 란시에 대한 건 난 처음 알았거든요. 란시가 있다는 거. 근데 북한은 란시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란시를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그 안경점에서 말하는 게 란시가 거의 다 있대요. 사람들이.
1: 네.
0: 그러니까 안경을 만들 때마다 안경에서 몇 번째 각도 어디가 도수 얼마 되고 얼마라는 거 다 알아가지고 그쵸. 거기에 맞게 해주더라고요.
1: 란시가 빛 번짐이 네. 좀 보이는 그런 거죠?
0: 아 저는 지금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안경을 만들 때마다 란시가 있다 어디 네.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도를 해가지고 쇠로 만들어주더라고요.
1: 그러면 북한에서는 근시 원시라는 말은 있어요?
0: 그런 거 있죠. 근시 원시는 이제처럼 멀고 먼 거 못 보고 가까운 거 못 네. 본다 해가지고 근시 원시 말하잖아요. 대체 보면 젊은 사람들은 또 먼 데를 못 보고
1: 네.
0: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가까운 데 못 보고 해가지고 대체로 보면 이제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좀 어르신들은 거의다가 안경 두 개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돋보기는 항상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밖에 야외 다닐 때는 마이너스 되는 안경 끼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책 볼 때는 밖에서 끼던 안경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돋보기 네. 끼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와서 처음부터 다수점 안경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번갈아 두 개를 끼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저 끼면 먼 데 갈 때도 먼 데를 보는 건 위에 도수가 있으니까 먼 데를 보고 가까이 있을 때는 밑에 또 돋보기 되니까 그러니까 돋보기하고 네.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히 도수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초점으로 차이 나다 보니까 서서히 하다 보니까 오지럼증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머리 들어도 먼 데는 잘 보이고
1: 네.
0: 또 책 볼 때는 바로 또 눈 내리 깔면 또 그대로 이제 책도 잘 보이고 하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 안경 기술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발전했죠.
1: 그렇죠.
0: 네.
1: 저도 시력이 애매해서 이게 안 끼고 다니기는 하는데
0: 네.
1: 근데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난시가
0: 네.
1: 이게 각막이 조금 휘어져서 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래요. 검색을 해보니까.
0: 그 각막이 휘어질 수 있는 게 많은가 봐요. 네. 그런 사람 많대요. 환자들이.
1: 근데 이게 저는 빛이 싹 번져 보이는 게 사실 그냥 평범했거든요.
0: 네.
1: 근데 안경을 딱 교정해서 쓰니까 세상에 이게 이렇게 또렷하게 볼 수 있는.
0: 그렇지. 맞아요.
1: 네. 이게 없을 때는 불편한 거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0: 네.
1: 이게 썼을 때는 또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지금 안경 단골 회원이 되실 정도면
0: 네.
1: 그래도 꽤 주기적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0: 네. 보통 제가 지금 한 2년에 한 번씩은 사죠. 왜냐하면 우리 안경이 유리알로 된 안경도 살 수는 있는데
1: 네.
0: 유리알은 좀 무겁잖아요. 이 코에 자꾸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코 비염 여러 가지 병적인 게 유발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 안경은 압착을 해가지고 든든하면서도 가벼운 안경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테나 안경이 끼어도 잘 나타날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리보다는 좀 약해가지고 좀 긁힐 때가 있어요. 한 2년 끼다 보면 약간씩 살짝 긁혀요. 그 조금이라도 긁히면 전 예민해가지고 안경 바로 또 이제 새거 바꾸는지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아요.
1: 북한에서는 얼마나 한 번에 바꾸셨어요?
0: 북한에서도 뭐 안경을 그렇게 바꾸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리알 말고 제가 오기 전에는 또 이제 수지로 된 안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꾸긴 했는데 압착성이
1: 네.
0: 북한 거는 더 약해요. 왜냐하면 중국산이다 보니까 한국이 알자치 수지를 압착 기술이 그렇게 세대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완전히 유리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북한에서는 더 자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1: 네.
0: 비용이 비싸니까 일반인들은 그렇죠. 자주 못 바꾸죠. 근데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뭐 남 못지않게는 또 이제 그런 거 바꿀 정도까지는 제가 됐으니까 예, 자주 바꾸긴 했죠. 마지막 탈북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뭐 탈북하기 위해서 북한 돈 해가지고 마지막에 바꿔보니까 3만 6천 위안 중국 돈으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그런 돈에 대한 그런 건 별로 또 어렵진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참 이런 차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0: 네.
1: 분명히 뭐 안경에 대해서 평양에서든 양강도에서든
0: 그렇죠.
1: 지방에서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0: 네.
1: 저처럼 쓰기 직전에 그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0: 많죠.
1: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안경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또렷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북녘의 주민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0: 그렇죠.
1: 우리 대표님 이번에도 이 내돈내산 준비해 주시면서 묵상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0: 네. 제가 북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

0: 아빠도 안경을 못 꼈던 분들도 꽤 많았어요. 안경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안경을 껴도 이자처럼
1: 네.
0: 제대로 된 안경을 못 끼잖아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이 보는 게 보이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귀한 것들, 공기라든가 모든 이것들은 중요하기도 한데 너무도 중요한데도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근데
1: 네.
0: 하느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밝게 볼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긴 말씀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보면 시편 말씀 중에 13편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말씀, 참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참 이제 사람이 이 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또 보는 건 북한은 정말 마음대로 볼수 없는 사이가 북한 아니에요.
1: 네.
0: 뭐 TV도 다 이제 막아버리고 한국 TV를 본다 하면 그걸 처벌하고. 근데 그나마도 볼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마저도 제대로 볼수 없는 북한 땅. 참 이거 볼 때는 언제면 북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땅이 될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1: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북녘에 계신 주민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천국 소망의 렌즈를 함께 낄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죠.

입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8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밤을 기점으로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그리고 황해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한의 최저 기온은 7에서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북녘땅의 귀한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고 승리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0: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신다셨지요.

그래서 그 영혼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드시려 하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함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초대에 기쁘게 기꺼이 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분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니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지요. 우린 오직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우리의 영혼을 높이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새날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역동적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하심에 내가 기민하게 반응해서 주님의 뜻을 돕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막아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린 영혼을 먹이시고 길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 그때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나와 독대하기 원하셔서 나를 고독한 곳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 기뻐하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다렸다는 듯 나를 반기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몸에 앙증스럽게 달리기 시작하고 매화가 진 자리에 푸른 잎이 돋더니 이어서 매실이 어여쁘게 달리기 시작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러 번 눈으로 보았지만 오늘은 왜 이리 새로운지 왜 이리 놀라운지 나무 아래서 떠날 줄을 모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는 꽃이 진 자리마다 익어가는 열매들 사랑 담긴 시간들을 오래오래 기념하고 싶어서 나는 나무를 꼭 안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나라를 얻은 어린아이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디선가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우렁찬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었나 봐요. 그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고 듣던 음악 볼륨을 한 칸 한 칸 올렸죠. 이렇게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더 큰 자극, 더 시끄러운 외침에 익숙해진 우리 영혼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하루 잠시 세상의 볼륨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8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음성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음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 음성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입술이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마음의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통장에 돈이 가득해도, 갈망하던 일을 이루어도, 좋은 차를 사도, 시험에 합격해도, 상사에게 칭찬받아도 기쁘지만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넘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되게 하소서.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사방에 적들이 가득해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소서.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목마른 상황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듯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평안이 넘치는 날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음성 두 글자고요. 빠르게 돌아가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빛나는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평안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음성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음성 두 글자고요. 샵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음성 두 글자입니다. 계속해서 샵 0981번으로 음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학자들에 따라서는 삼손을 마지막 사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마지막 사사라고 보는 것은 너무 우울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장차 340년이나 되는 어둠의 사사시대를 끝내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에서의 국가적인 부흥을 주도하고 다윗왕을 기름부어 세워서 이스라엘 찬란한 왕조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이렇게 기폭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혼돈의 사사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가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계신 본인 이 배너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가는 브릿지 사무엘.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끝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나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리캡처해드리면 이 한나가 지극한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에게는 그 아기가 생기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가 안 생겨서 상처가 깊은데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더 뒤집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안 생기는 아기를 이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쑥쑥 잘도 낳더니 아들, 딸 포함해서 4명을 낳았어요. 나한테는 이렇게 어렵던 일이 분인나에게는 이렇게 쉬운가? 이걸 생각하니까 한나가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이해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나의 참담함은 더욱 엄청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분인나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일부러 한나를 계속해서 악한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한나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나가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으십시오. 절대 다른 데로 가서 이걸 푸시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의 기도로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처절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정말 오래 기도했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두 번 해보다가 끝내면 안 되고요.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것만큼 기도가 쌓이면 갑자기 눈사태가 터지듯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녀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저 여자가 술 취했나 할 정도로 정말 남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중얼중얼하는 기도였어요. 한나는 서원합니다. 자식을 주시면 그를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나시린으로 헌신하겠다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걸 사자성어로 줄이면 기도응답 그 뜻이. 사무엘이 그런 이름입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자기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자 이제 소원대로 성전에 들어와 주의 종으로 바치는데 그때부터 성전에서 크게 되죠.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이가 3살이 돼야 젖을 뗍니다. 그것도 참 요즘 가정교육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성전에 3살짜리 사무엘을 드리면서 한나는 다시금 가슴 벅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 기도 전체에 흐르는 느낌은 기쁨과 자신감입니다. 이전에 아기를 갖지 못해서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애절하게 들렸던 기도와는 달라요. 그때는 아무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한나는 이번에 드리는 기도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크고 당당한 승리의 선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감사기도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지만 이 당연한 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문제지. 원래 그렇지 않아요? 막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울면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시던 분들이 응답하고 나면 그냥 딱 발끊어버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응답을 받고 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단계 은혜의 샘물을 흘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은 뒤에가 정말 중요해요. 사무엘의 태어난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사무엘이 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받고 나는 승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다. 뿔은 힘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한나가 이제 하나님이 내 자존심 다시 되찾아 주셨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떨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이면서 찬양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게 기도문인지 찬양시인지 잘 판단이 안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가면 찬양과 기도가 같이 블렌딩 돼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찬양과 기도가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신비한 힘이 있거든요. 찬양으로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로서 찬양에 불을 붙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은 우리는 저도 모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릅니다. 한나처럼 그 눈물로 젖은 빵을 먹어보면서 처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사람만이 터뜨릴 수 있는 승리의 함성이죠. 이 응답받은 자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찬양의 기도는 천국의 언어거든요. 천국의 언어가 나오면 지옥의 언어가 자취를 감춥니다. 세상의 언어는 지옥의 언어예요. 미움의 언어요, 더러움의 언어인데 마귀가 항상 이 세상의 말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서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인나가 얼마나 교만하고 독한 말을 했든지 한나가 트라우마가 걸릴 지경이었는데 마귀가 그래요. 분인나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심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교만하고 독한 말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천국의 언어가 되어 마귀가 심어놓은 지옥의 언어들을 우리에게서 씻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영의 눈이 깨끗해집니다. 영의 눈이 깨끗해지면 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봅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사랑스러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며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이었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단순한 아기가 태어나게 돼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맑아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한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한번 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씩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가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게 능력인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죄짓게 유혹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가까운 사람들과 충돌하고 자꾸 짜증나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앗아가려는 마귀의 획책이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쓰게 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을 앗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슬픔을 씻어가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령의 기쁨이 오늘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여기서 보니까 한나가 아이고 우리 아기 그냥 떡두꺼비처럼 잘생겼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아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는 보통 선물에 몰입해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사무엘인데도 사무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 한나의 이 기도를 쭉 보면은 핵심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5절 읽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음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인심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때 풍족했지만 이제는 가난해져가지고 남의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된 사람이 있고 전에는 가난하고 굶주렸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풍족해진 그런 성공을 구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건 한나와 분인나 얘기죠. 일곱 명을 실제로 한나가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곱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분인나는 비록 네 명을 낳았지만은 한나가 낳은 한 명의 아들 사무엘의 완전함에 비교하지 못했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성공과 하나님이 주는 성공의 차이는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보니까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건강을 위해서 병 걸리지 않기 위해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열심히들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PT 받고 하면은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천국 갈 수 있고요. 병약하던 사람도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게도 하신다고 했는데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원래 지옥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강도가 그렇게 됐어.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 전에 만나서 그는 운명이 바뀐 거지. 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100%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강하다고 교만하지 마라. 약하다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자와 약자의 위치를 바꾸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5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전의 강자들은 새로운 강자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영미권의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어있는 반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새로 개척된 아주 젊은 새로운 교회들이 또확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오래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해양강국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같은 나라들이 쇠락하고 이제는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미국, 중국도 겸손해야죠. 언제까지 그들이 강대국의 위치에 있을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 18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토에서 빈궁한, 한마디로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그를 왕들처럼 존귀하게 높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까지 전과자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결정으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재물이나 명예가 사실 우리가 성실히 노력해야만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뭐 요새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예요. 지금 형편이 힘들어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영적으로 의연해야 돼요. 가난하고 부족하십니까? 지금 돈이 없고 몸에 병이나 장애가 있다면 그로 인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된다면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을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고 거룩한 비전을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파이널 챕터는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요셉을 올려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비천한 컨디션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성공을 주셨다면 그 또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남에게 주지 않은 재물을 많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키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창고지기가 아니라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재능이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의 시절을 잊지 말고 겸손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야만 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절망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은혜로 성공한 뒤에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는 이런 한나의 간증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적이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한나의 찬송시의 주제는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반전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는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는 복음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0: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최고의 역전 드라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사람들은 주님에게 가시관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인간이 주는 불안한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역전된 것을 믿으십니까? 로또 당첨이 역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 주신 사무엘의 응답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사무엘 설교 시리즈 동안에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기도였어요. 10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사사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데 지금 한나는 갑자기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장차 자기 아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다윗 왕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점차 더 나아가서는 이 왕은 바로 오실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단순히 아들 못 낳는 어미의 한을 풀어주는 사무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아들 사무엘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비전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 애를 서울대 넣겠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큰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에게 연결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빛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어떤 대학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존 와너메이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주는 성공을 하면서 그 성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무엘의 인생을 우리 아이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당시는 절망 같은 시대였어요. 왕이 없던 지도자가 없던 타락하고 힘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리던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한나라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믿음의 아기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무엘이 어둠의 역사를 끝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은 너무나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소망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는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우리 자녀들 속에서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저는 다음 세대의 빛을 밝힐 사무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나 같은 부모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컴컴한 이 한국의 시대, 한국의 새로운 예수의 빛을 가져올 사무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깊은 절망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속초 평강교회 이강선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세계 복음을 증언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며 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는 5월 11일 월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 음성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81번으로 음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음성 두 글자고요. 음성이라고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요.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어느 날 체육대회 이야기로 소리로 가득한 그 상태에서 볼륨을 올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잔잔하고 따뜻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더 큰 자극, 그런 시끄러운 외침에 익숙해져 가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잠시 세상의 볼륨을 죽이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었으면 하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음성 두 글자 남겨주셔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며 평안한 하루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1: 둘, 셋.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등록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선착순 100명까지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링크를 받으실 텐데 그 링크에 꼭 작성을 하시고 또 회비를 입금을 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참석이라는 문자만 보내시고 아직 링크로 들어오셔서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0명까지 등록이 완료되면 100명까지로 할 테니까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남겨주셔서 링크 받으시고 꼭 링크를 들어가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055-269-98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은 경남 지역에서 또 이 창원 지역에서 AI 세미나는 있었겠지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도구로서의 AI 세미나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것을 연구해서 여러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세미나거든요. 노트북을 꼭 지참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미리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했으면 하고요. 이미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6월 2일 오후 5시고요. 9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또 그 시간이면 식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식사도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회비 안에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5월 29일까지 등록 마감합니다만 성착순 100명이니까 지금 참석 두 글자 남겨주셔서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만 보내시면 안 되고 링크를 꼭 누르셔서 여러분의 사항들을 잘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행사는 회비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등록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셔서도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5766님 방금 신청했고요. 거제에서 일 마치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거제에서 노신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좀 잘 배워서 복음을 잘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니까요. 참석 두 글자 남겨주셔서 링크 받으시고 그냥 등록된 거 아닙니다. 그 클릭하셔가지고요. 안에 들어가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비도 입금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음성 두 글자입니다. 샵 09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음성 남겨주시고요. 4203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9139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오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테쥐베리의 단편소설 미소를 하나님께 드리며 미소의 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테쥐베리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페인 내란에 참여해 파시스트들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체험을 바탕삼아 그는 미소라는 짧은 소설을 저술합니다. 미소에서 주인공인 나는 전투 중에 포로가 되어 감방에 갇힙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처형되리라는 걸 직감합니다. 나는 담배를 찾아 호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한개비를 발견했지만 성냥이 없었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다. 혹시 불이 있으면 빌려주겠소? 간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가와 성냥을 켜는 순간 무심결에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하여 우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 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나의 미소는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가 피어나게 했다. 그는 내게 불을 붙여주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내 눈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자식이

0: 있어?
1: 그럼요. 잊고 말고요. 나는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역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간수는 아무 말 없이 감옥문을 열었다. 그는 들키지 않게 나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리고 뒷길을 이용해 마을 밖까지 나가도록 안내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마음을 열고 감옥을 열었습니다. 미인 대칭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 만남에는 인사, 인사 속에는 대화, 대화에는 칭찬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어에 온도가 있고 얼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의 말을 많이 하고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꽃 모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미소 짓고 웃을 때입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미소 짓는 얼굴에 침 못 뱉고 미소 짓는 얼굴은 화살도 피해가고 얼어붙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미지 코칭 전문가 정연아 작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한 크리스천의 이미지는 선한 얼굴에서 나온다. 선한 얼굴은 선한 주님의 영에서 나온다. 주님의 영은 온유하다. 온유한 표정이야말로 크리스천의 모범적인 얼굴이다. 한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상징이듯 크리스천의 얼굴은 곧 믿음의 깊이를 대변한다. 신앙의 깊이가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가 깃든 것을 봄이라고 합니다. 봄의 미소를 보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얼굴이 꽃같이 봄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0: 여러분 활짝 웃고 계신 얼굴인가요? 찬양에서 활짝 웃으라고 하니까 정말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모습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 것 같죠? 따뜻한 미소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긍정과 배려가 담긴 표정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변화시키는지. 그러기에 봄처럼 우리의 웃는 얼굴이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고집스럽게 얼어붙어 있었던 상과들
0: 여러분의 얼굴이 얼어붙어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거울 한번 보시는 건 어때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다시 듣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남겨주시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요, 미소의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거 다시 보시면서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미소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또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문학이라고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음성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음성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남겨주셔서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잘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이제는 그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또 다음 세대들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사용해보자 하면서 함께 다루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죠. 참석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셔서 받으신 링크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회비 입금이 완료된 분들 100분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문자만 보내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서서 항의하는데도 주께서는 많이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리저리 때리고 걷어차시니 나를 괴롭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때 주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의기양양했으나 다음 순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시니 나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여 한길 땅속에 두실 작정이시군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해 내가 울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보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선을 기대했건만 악이 모습을 드러내고 빛을 바랐건만 어둠이 깔립니다. 속이 쉴 새 없이 울렁거리고 도무지 진정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디를 가든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서 항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리와 함께 짖고 올빼미들과 함께 웁니다. 내 몸은 멍투성이에다 고열로 불덩이 같습니다. 내 바이올린은 구슬픈 음악만 연주하고 내 피리에서는 애곡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하게 바라보지 않겠다고 내 자신과 단단히 약속했네. 이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합당하겠나.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마땅하겠나. 재앙은 악한 자들의 몫으로 따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닥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시고 내 발걸음을 낱낱이 헤아리지 않으시는가. 내가 거짓과 단짝이 되어 다니거나 속임수와 어울린 적이 있는가. 내 죄를 저울에 정확히 달아 보시라고 하게. 그러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실 것이네. 내가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했다면, 죄와 노란한 적이 있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내 재산을 합당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라고 하게나. 내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여인과 동침할 마음을 먹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 해도 나는 아무 말 못할 걸세. 그런 역겨운 죄에 대해서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네.

가늠은 집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그 불로 인해 사라질 걸세. 아래 사람들이 내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내 장부를 조사하실 때 감히 뭐라 말씀을 드리겠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지 않았나? 우리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궁핍한 이들을 외면한 적이 있던가? 그들이 쇠진할 때 내 사정만 살피고 내 배만 채웠던가? 내 집의 문이 그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고 그들을 항상 식탁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던가? 가난한 가족이 따뜻한 옷이 없어 추위에 떨도록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던가? 내가 건넨 겉옷을 보고 그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내 힘과 영향력을 믿고 불행한 자들을 착취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 말고 내 두 팔을 부러뜨리고 내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리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네. 그랬다면 내가 어찌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뵐 수 있겠나?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30장 20절에서 31장 23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가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복음을 듣고 천지 만물의 시작과 사람의 존재 원인의 중심이 모두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는 환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이요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니 사도 바울 같은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부름에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유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처음에는 그 고난의 뜻을 몰랐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을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고난이 이방인에겐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그리스도에 붙잡힌 포로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갇힌 자의 권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지가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안 부딪히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마주하여 연결될 때 이 고난이 곧 영광의 길이었음을 알고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곧 나의 고난이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참여하는 영광의 길일진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니 곧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뭔가 자신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함은 곧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0: 사랑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어떤 비전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소한 덕목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이 접착제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자신의 한 언어와 행동이 모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혈기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으려고 비껴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합하면 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몸의 기능이 다 발휘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과연 난 그리스도와 한 몸인가? 즉 신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에는 틀이 없습니다. 내 삶 전체가 신앙의 영역이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생활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그건 못하면 지체는 갈라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했습니다. 통일이란 모두가 획일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합창은 각각 다른 음색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로 8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선물로 나라를 이루는데 서로 합력하여 충만을 이루라라고 한 것입니다. 곧 그것이 신약에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요 이를 위해 주시는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케 되므로 세상과 이단들의 유혹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들에게 불려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배웠다면 내가 주의 몸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가 생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야 할 참 가치입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수 권사님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편지, 산헤립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크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 두려운 현실의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위협이 가득 담겨있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크고 큰 문제, 현실을 그저 외면하고 무시하고 작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현실이 엄청 큽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통째로 맡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협박이 담겨있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와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렵고 무서웠던 일들이 이제 히스기야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일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펼쳐놓고 기도하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개입해야 되는 일이 된 겁니다. 받아합시다. 기도는 내 숙제가 하나님의 숙제로 옮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두고 숙제 풀려고 애를 쓰시죠? 기도하십시오. 내 숙제가 누구의 숙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숙제가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히스기야가 들고 있는 이 두려움의 편지, 여러분 손에도 마음속에 이 편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병원 검사 결과지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편지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 히스기야가 들었던 편지와 같을 것입니다. 또 통장 잔고와 밀린 카드 값이 여러분의 편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 말하지 못한 상처가 그런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혼자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성도는 문제를 혼자 해석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해결될까? 여러분 성도는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는 받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위기는 사건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끝났다. 안 된다. 소망 없다. 이건 죽는 길이야.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크고 두려운 문제가 결국 우리 마음을 눈높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죄의 속임수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위기의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저 북이스라엘 내 형제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칼을 이제 그 창끝을 남유다를 향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두려워서 히스기야도 전전긍긍했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강한 사람이 드리는 고백 아닙니다. 무너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히스기야가 집어들었던 편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편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그 편지 펼쳐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두려움입니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 가정의 문제고 제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금까지 제가 붙들었던 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0: 위기 속에 히스기야가 회복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지금 문제야 이 상황, 이것에 대한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어보라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봤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회복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고요, 이래서 살 수 없고 두렵고 무섭고 잠도 못 자고 친구 만나서 뭘 좀 빌려볼까 싶고요, 이래볼까 저래볼까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 상황, 내 문제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 자녀들의 생애에 대한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기도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뭐가 전능하십니까? 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두리뭉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육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영과 육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사실 시커먼 본심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피아노 잘 쳐야 되고 키는 180이고 피부톤은 하얗고 서울 맛있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조건이 이러니까 요래 요래 요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맞추는, 조율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렇으니까 하나님 요래 요래 요래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야, 잘 안 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님한테 아려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주세요, 청구서를 들이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받아합시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흐려져 있는 내 시선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작아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사내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명 군대보다 하나님이 앉아계시는 저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협적인 말과 협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먼저 붙들었던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태세전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두려움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태세전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더 크신 하나님 품에 딱 안기면 게임 끝. 여러분, 사내림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똑같은 수준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 주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신들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무너짐은요, 문제가 커서, 삶이 힘들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작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작게 보이니까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작은 문제도 우리 인생을 그냥 삼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잖아요.
1: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도 주님 손안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자기보다 덩치가 4배 5배 큰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뒤에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돌멩이 가지고 그 덩치 큰 거인을 쓰러뜨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문제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각자 문제 갖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서 죽느냐 사느냐, 어떤 분은 돈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친구 믿고 투자를 해주고 친구 때문에 정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주고 사람 믿었더니 오히려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찬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 각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현실을 보고 결론 내립니다. 골리앗 너무 크네. 싸우면 저 죽어. 끝이야.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덩치가 큰데,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본들, 저들은 하나님 손에서 결국 현실을 보는 눈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 이건 거짓입니다. 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거짓말을 거절하는 힘입니다. 받읍시다. 나는 믿음으로 죄의 속임수 거짓말을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십시오. 힘들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죽겠다가 아닙니다. 죽게 있다입니다. 죽겠다가 아닙니다. 죽게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신다는 말 이제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어? 그건 거짓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끝났어. 이 또한 거짓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적어도 이 현실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우리 현실 뒤에 숨어 계시는, 우리 현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던지는 속임수, 거짓말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짓된 결론을 거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건 문제를 못 본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성도는 두려움의 말로 현실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다시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크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거짓된 결론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자 19절에 느헤미야의 기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해놓으니까 입에 붙어버렸어요. 히스기야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자기 생존을 넘어선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화시킨 기도였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남들이 지금 나를 막 쫓아옵니다.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처절한 삶에 대한 생존을 두고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기도의 한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비극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거예요. 받읍시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성도들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안전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지고 깊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면 삶을 대하는 우리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기도하면 그저 문제 해결에 이걸 응답해 주시기에 급급했죠.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지면 아 실망했어. 하나님은 역시 내 기도는 듣지 않아. 또 무시당한 것 같아. 상처받았어. 기도 다시는 안 해.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부터 교회 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목적이 되면요, 기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어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진노하셨는데 노를 거두시고 뜻을 바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내립의 그 교만한 입술의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의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볼 때에는 내 기도도 악인들의 이 날뛰는 형통함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밖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절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래저래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딱 돌려놓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억울함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눈물,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놓치는 모욕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고통의 밤 없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응답은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에 들으신다. 이 사실에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문제는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건 큰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악한 말로 갚지 않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가정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자녀가 흔들릴 때에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받아봅시다. 하나님, 이 문제만

0: 해주십시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버리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느냐? 받읍시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말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보낸 그 위기의 편지, 두려움의 편지를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읽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편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운전하다가 전방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흘러나오면 어김없이 브레이크를 꾹 밟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직히 그런 저 스스로가 조금 그래요. 카메라 없으면 쌩쌩 달리다니, 카메라 보이면 슬쩍 줄이고, 지나가면 다시 꾹 밟고. 자, 운전을 잘한다라는 게 뭘까요?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없어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사람, 그게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 아닐까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가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는 대충하고, 그렇게 사는 건 참 피곤하죠.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매번 살펴야 되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사는 사람은 숨길 게 없으니 가볍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이죠. 잊고 있을 뿐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한결같이 거룩을 지키는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뜻일 겁니다. 카메라 없어도 똑같은 사람, 다른 시선이 없어도 거룩한 사람,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